산경 부인 조부려한디 산길에 사람이 없는데 새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온 산 중에 눈이 척설이 와가지고 헥히 눈이 내렸는데 그러니 산에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새도 눈이 워낙 많이 쌓여놓으니까 어디에 가버렸는지 돌아오지를 않단 말이야. 고촌 암담 뇌운태로구나. 외로운 마을에 눈이 내리니까 껌껌하고 암담한데 차운 구름만 쌓여. 앞으로 얼마나 더 눈이 쏟아질는지 하늘과 땅이 온통 껌껌해가지고 차운 구름만 쌓인다고 말이야. 이 세계가 새해를 맞이했건만은 평화가 돌아올 기미는 조짐은 보이지를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경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승답화유리계헌디 그 산 중에 눈이 내려가지고 사람 왕래도 없고 새도 돌아오지도 않고 온 골짜기 골짜기마다 눈이 쌓이고 찬 구름이 쌓이는데 그 절간에 참선하는 스님은 그 허연 눈 덮인 산길을 유리 세계와 같은 그런 허연 세계를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강상 고빈급수래로구나. 저 강 위로 가가지고 그 강에 얼음을 군역을 뚫어가지고 얼음을 쳐서 군역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오더라고 말이에요. 깊은 산 중에 계곡으로 흘러가는 물을 홈대를 놔가지고 연결을 해서 물을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엄동설안이 되니까 골짜구니에 물이 다 얼어버리고 홈대마저도 다 얼음으로 가득 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계곡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넓은 강 있는 데로 가면 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군역을 뚫어서 물을 길러온다고 말이야. 온 세계는 탐진치 삼독으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그 무서운 무기를 발명을 해서 무력으로서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결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양성해야 하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나 군함도 많이 있어서 그걸 잘 해야만 외적이 침범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절대로 등한히 할 수는 없고 잘해야 하는데 참 성현의 눈으로 본다면 이 중생세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일이거든. 어떻게든지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나라가 이 성현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싸움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돕는 자비로서 나아간다면 무기를 만드는 대신 서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다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요 이웃지간에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평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온 산천이 꽁꽁 얼어서
사람끼리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중에 그 절에서 수행하는 그 수자가 눈길을 밟아서 저 강의 얼음을 군역을 뚫고 거기서 물을 길러온 것은 온 세계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 정법을 믿는 불자들은 자성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온 중생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계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그런 자리이타의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개송을 읊어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참나 찾는 공부를 더욱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음 법회가 열릴 때까지 정말 착실히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도를 닦고 정법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첫째 스스로 조용할 줄을 알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한 생각 딱 단속하면 어디를 가나 자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다르고 금방 또 법당 밖에 나가면 또 다르고 또 저 후원에 가서 고향을 할 때 다르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향을 하실 때나 또 이 법당 안에 계실 때나 또 법당 밖에 나가서 책을 받으실 때나 또 정거장에 가서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나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 생활을 하실 때나 어디를 가나 한 생각을 탁 탄속을 하신다면 참 그 마음가짐이나 또 말씨나 그 행동의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청정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언제나 훌륭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원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서남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80 노골이 이끄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사랑하셨던 바이샬리, 또 베살리라고 하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정든 도시를 해서 비구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아난다, 시자 아난다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베살리를 들어가면서 뒤돌아봅니다. 마침 때는 황혼해지는 저녁 무렵, 부처님께서 베살리를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난다여, 베살리를 돌아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멀리 보이는 베살리성, 길 없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 위로 드리운 회색 하늘, 천지간에 홀로선 부처님과 아난다 두 사람,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세종과 그것을 옆에 느끼고 있는 아난다, 그 둘을 감싸고 휩싸고 도는 깊이 모를 침묵,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바로 그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셨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부처님의 그 침묵 속에 잠겨 돌아가 안식을 얻을지, 모두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베살리를 작별하고 아난다와 같이 이제 다시 걸어서 마지막 열반지에 도달하기 전에 파와라는 파바, 예, 공백한 이름난 도시도 아닌 파와라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갔는가 하면은, 이제 대장장이 준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는 분에게 들립니다. 이 준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80노구에 이 궁벽한 시골에 궁벽한 곳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 부처님 몸이 쇠약하신 것을 보고 특별히 준비한 이제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빨리어 경전에는 숟가락 맞다와라고 392페이지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숟가락 맞다와. 자, 그런데 이제 준다의 공양을 받고 몸이 아파서 이제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 작은 파바에서 내가 열반을 보일 곳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여기서 더 가야 되는 쿠시나가르,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쿠시나가르 열반당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준다의 공약을 받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겠으니까 준다한테 원망을 하게 돼요. 준다, 네가 잘못된 공약, 상한 음식을 부처님한테 드려가지고 부처님의 병들어서 돌아가시겠지 했지 않을까? 사람이 비난할까? 미리 다 부처님께 예방하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준다의 공양을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두 가지 공양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바로 깨닫기 직전에 우유죽을 올렸던 수자타 공양이 있죠. 수자타. 두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올렸던 준다의 공양이 가장 위대한 공양이다. 준다의 공양을 사람들은 칭찬해야 할 것이다. 준다여, 그대의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튼튼한 몸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라지는 많은 재물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준다에게 이와 같은 이익과 과보가 있을 거라고 부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난다가 대신 말씀을 전해줘요. 부처님, 당신은 어쨌든 모든 인연이란 중생에게 공덕을 지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쿠시나가르. 부처님의 연세 80살, 35살에 29에 집을 나와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35세 도를 얻으시고 교화에 나아서기를, 법문을 하시기를 45년 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사라쌍수라고 나무가 인도의 길상새로운

나무가 있어요. 봄이면은 활짝 이렇게 하얗게 꽃을 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꼭 거기 뭐 같습니까 이게? 입함나무 같죠? 입함나무 큰 입함나무 같아요. 하얗게 달빛에 보면은 이 나무가 환상적으로 보인다는데 이두 나무 사이에 부처님께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살철인데 영어로는 살철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살아나무라고 해가지고 두 그루가 있으니까 살아상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놓으십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서쪽을 보고 두 발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게 사자 자세로 놓으신 거예요. 놓으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열반하시려고 몸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게 부처님 몸이로 이 살아나무가 꽃이 하얀 꽃이 부처님 몸이로 툭툭툭 떨어지니까 아난 존자가 이렇게 해요. 산라나무의 목신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마음을 아시고, 아나나, 아나나, 너는 목신이 내 몸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꽃을 뿌려서 공양한다는 것은 인도에는 꽃을 많이 뿌립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신랑 신부 가는 길에 꽃을 뿌리기도 하고 성인이 올때 꽃을 뿌리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뭐 나라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길에 나가려면 사람들이 꽃을 막 뿌려요. 그게 옛날부터 인도의 풍습이라요. 네팔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이려고 하시니까 목신이 감동해가지고 부처님 몸에 꽃을 뿌려서 공양 올리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하기로, 아, 저거, 아난 존자, 저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나나,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꽃이 부처님 몸 위로 떨어져 가지고 아 목신이 부처님을 한테 공양 올리는 거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부처님께서 딱 아니다. 아난다야, 너는 나를 평생 시봉했지만 아직도 내 뜻을 모르느냐? 이 썩어 없어질 무상한 이 몸에 공양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열애가 내한테 했던 설법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려 하느냐?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 스님들이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다면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 성품을 보면 부처를 본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돼가지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구계라고 하는데, 사구계라는 말은 네 가지 문장으로 된그 개송이다. 본래 노래입니다. 그 말입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승구 시인행사도 불능견내래. 이말 있죠. 그게, 뜻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모습에 의해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하거나 이 사람은 빗나간 노를 향하고 있는지라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예, 열애. 열애, 부처님의 다른 명호입니다. 진리에서 온 분 다다갔다. 열애 다다갔다. 어? 열애는 색으로, 모습으로 보려하거나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빗나간 도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색성향미 가지고 바깥 외계에 있는 대상 물질 대상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로 398페이지 보세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현상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뭉쳐있던 이 온이 흩어지고 흩어지려 하는구나. 갈 때가 되었으니 미련 없이 가야지 이렇게 해요. 이 인연이 인연이 이제 다 됐구나 하면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착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중생의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못 떠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것이 앞에 있고 보이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려는 것이 내 속에 있고 보는 기관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야. 내 안에 보는 자가 없어요. 이걸 모아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반하신 게 온 모아 온이 나오잖아요. 제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온 개공 온이 개공하다 일어나왔어요. 왜 온이란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 생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몸 그건 너의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 흘러가는 흐름과 같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정신 물질적 심신의 과정에 불과하다. 줄에 흘러가는 시간 과정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너라고 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새끼 구워봤어요. 새끼. 새끼줄 그게 마해봐야 뭐 따듬어봐야 50c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구워가지고 지도하는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새끼 풀을 해치면은 다 집, 조그만 집으로, 지푸라기로 다 떨어지지 나가잖아요. 우리 몸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라, 우리 삶들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이고 하루를 또 자르면 10분, 20분으로 자르는데 찰나찰나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우리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근데 우리 생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쭉 일시선으로 굵고 연결 뭐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줄 보면은 새끼 끝과 시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고요.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 그리고 나하고 세계하고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세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시간 따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세계하고 나하고 나누지 마라. 이 전체가 다 온이다. 온은 이것만 온이 아니고 이 전 세계가 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통째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나, 이걸 바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나니까 밖에는 관심을 안 들고 항상 어디 가나 자기가 외톨이 같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전체하고 살아놓고 그리고 이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전체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온이 전체인데 아이고 스님 왜 다섯 가지가 왜 전체입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이유는 색이 바로
이 물질 대상 전체가 세계

이것만 색이 아니고 수 전체가 바로 나한테 들어 감각부로 상 상은 바로 인식 행 행은 바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여기서 낱낱이 분별 이것은 뭐

맞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심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내 몸이 있다. 전체하고 떨어진, 우주하고 떨어진 내 몸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게 유심견이에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탈을 못 해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행에 만회를 될것 같은데, 신심이 정한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말씀이 맞지?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맞아. 이건 나가 아니야. 이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믿어. 이러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얘기도. 믿음이. 부처님이 틀린 말을 해주실 리가 없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야기했고, 모든 스님들이 2500년 동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수다원이라고 했어요. 못 믿어요? 이 몸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인연이 돼서 얻었다가, 인연이 되면 놓고 가면 그만이다. 지금이라도 난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요. 작은 수다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 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0: 이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갑이란 법명을 받은 이 로봇은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도 참여합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종단 중흥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어르신 효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본사를 직접 찾아 불안의 시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24개 국립공원 안에는 사찰과 암자만 238곳에 달할 만큼 불교와 국립공원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2: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갈등을 줄이고 서로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이 그런 것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모든 현상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나지만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이 드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덩어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3: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해요.
1: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속 선명상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이 전한 선명상은 마음이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단 5초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3: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질수록 내 능력과 능률은 지혜라 그러죠.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1: 강연을 마친 진우 스님은 역사관을 둘러본 뒤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함께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과거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산과 자연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에는 국립공원이 그 뜻을 이어받아 자연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진우 스님의 특별 강연은 두 공동체의 노력을 하나로 잇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이 로봇에게 주어진 법명은 갑인데요. 정계대화상의 물음에 답을 하고 탑돌이까지 한 로봇 수계식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5: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전개 대화상이 묻는 말에 답하는 로봇 행자. 130cm에 불과한 키에 푸른 불빛 한 줄기밖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사부대중과 함께 의식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로봇 수계식입니다.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를 받는 건 한국 불교 최초 사례로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6: 세상이 많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도 로봇이 또 등장할 것 같아서 참 새롭고.
5: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인연을 맺은 로봇 행자에게 주어진 법명은 가비. 한자로 막을 가에 슬플 비를 붙여 슬픔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1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회의 백미, 연등행렬에 참여할 로봇으로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리사가 함께합니다.
7: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3년 전부터 로봇의 연등회 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며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존재로 품기 위해서입니다.
7: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로봇 AI까지도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5: 연비의 뜨거운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설할 수는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비. 그에게 불제자가 되는 의미를 담아 계를 내린 건 우리 사회의 AI와 로봇의 윤리를 되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 그 로봇이 지켜야 될 계율을 함께 이렇게 로봇에게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아직은 어색하고 또 미흡하지만 로봇은 산업 각 분야를 넘어 종교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에서 열린 로봇 수계식은 뛰어난 과학기술도 자비와 지혜, 책임의 가치 위에 쓰여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계사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0: 종단 중흥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해 9월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전국 종무원장이 모인 어제 회의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종원 개정이 무산되자 종도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 종도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지 그냥 연달아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십시오 하는 게 연임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1: 검증된 리더에게 다시 한번 선택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정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태고종의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유지되었지만 종단이 안정을 찾은 만큼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종단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집행부의 대내외적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뒷받침됐습니다. 정부와 대사회적 교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종단 위상을 회복시킨 행보를 지켜본 종도들 사이에 찬성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무원의 위상이 없을 때는 여기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제가 한번 봐본 적도 없습니다.
4: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왔고.
1: 개정 추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레임덕 방지입니다. 임기 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권력 누수와 직무 회의 가능성 등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흥 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5: 대내외적으로 우리 태고종이 한참 깃발을 들었다고는 막 날리고 있는데 지금 대 송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되셔서 지금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시급이 때입니다.
1: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한편 지난해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자칫 종도 화합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전 종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6: 과거처럼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 채탈 도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나마 우리 종도들이 또 갈라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1: 전국 종무원장들의 동의를 얻은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안은 다시 한번 중앙종회 심판대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종원종법 개정안을 면밀히 수정 보완할 것이며 이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 한편 이날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선 연등회 동참 동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서남사 승려대회 개최를 알리고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올린 공양을 받으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효잔치를 마련한 건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잔치마당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앞치마를 두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서울 봉은문화회관 안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들어옵니다. 대중 스님과 신도의 임원들도 뒤를 이어 어르신들 앞에 음식을 차려냅니다. 공양을 건네는 손길에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봉은사가 어제 삼성일리동과 대치노인복지센터 등 200여 어르신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9: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영양도 생각하고 당도 생각하신 것 같고 그 우리한테 좀 좋은 음식을 주시지 않았나 맵지도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8: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고동진, 박수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공경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0: 스님님 어른들 때 공양 날려다 드리는 것도 감동받았고요. 아주 어느 잔치 못지않게 잘 어울리면서 잘 잡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환희로웠습니다.
8: 무대에서는 흥겨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봉은사 국악합주단 홍승희 소리꾼과 윤지선 판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화답하고 손민채 가수가 등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11: 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좋아요. 이런 효잔치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정말 기쁘고 좋네요.

0: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고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어르신 효잔치는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이자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 부처님 말씀에 착함의 근본은 효다 그랬어요.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훈사도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효도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인 효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봉은사.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보존과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종회의원 태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대제를 회향하고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국가 재례 문화를 복원하고 중학단의 인문학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전통의 숨결을 현대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치사했습니다. 신원사는 출범식 후 학술 발표회를 열고 중학단 산신대제가 가진 정통성과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영천 거동사가 보탑의 내면을 코끼리가 호위하는 형상의 보현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거동사 보현탑 제막식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과 영천불교 연합회장 지봉 스님, 이연화 여성불자회 수석 부회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은 보현산에 모신 보현탑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도에서 모셔온 사리와 다란이 봉한 공덕으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자신의 뼈를 갈아 기둥을 세운다는 결기 없이 불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의 불사 노력을 치하하고 보현보탑 불사 공덕으로 보현보살의 위신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낙산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단원으로 구성된 더 행복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연주회는 연휴를 맞아 낙산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연주회 이틀째인 5일 해수 관음상 앞에서 열린 공연은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낙산사를 찾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한옥의 봄 향기를 주제로 제4회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체험관에서 진행된 사생대회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봄의 정취를 배경으로 도화지 위에 자유롭게 창의력과 감성을 뽐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관장 탄대 스님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 놓고 채색하고 담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며 지구 반대편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총 16명의 어린이에게 수여되고 수상작은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창조력과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뜨거운 댄스 경연회장이 청주 용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3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주지 각연 스님, 연수국장 지장 스님, 조기태 신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명상과 예술, 공연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블랑아트, 다다댄스 등 10개의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다채로운 힐링 체험 행사는 시민과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가볍게 걸으며 부처님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장엄한 법석

0: 기록이 마련됐습니다. 부처님의 초전 법륜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적 전법 의지를 다지는 전도 선언이 재현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직하면서도 힘 있는 연불 소리가 부처님 교화공원 산책로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조형물을 따라 걷는 사부대중의 우요삼자 팽렬. 화성 신흥사가 지난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1분 부처님 찬탄 만발공양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사시마지를 올리며 교화공원 곳곳에 모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원인을 소멸할 지혜에 대해 설했습니다.
2: 지혜로운 사람은 이 원인을 없애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많은 중생들이 그 없애는 방법을 이제 몰라서 우리가 가지가지 이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1: 성일 스님은 괴로운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며 바르게 보고 생각하는 정견과 정사유 등 8가지 바른 길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실천해야만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어떠한 고통도 다 버리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버릴 줄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니까 중생이 항상 고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1: 이런 가르침을 더 넓게 나누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단. 100여 전법사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법을 명하셨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법과 행복을 전해주길 서원했습니다.
3: 전법사가 되어서 이렇게 동참해서 또이 행사를 보고 또 앞에서 잠시 명상도 하고 또 우요삼접도 하고 하였더니 더제 마음에 깊은 신심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서 참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전법의 원력은 흥겨운 축제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환희풍물단과 마야연희단의 찬탄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율동이 더해지며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4: 기분이 엄청 좋고 뿌듯하고 좀 기다리는 건좀 지겨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활동이 재밌었어요.
1: 오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은 새로운 포교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주지에 제천 의림정사 주지 해명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2일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화란 스님, 이사장 법인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스님, 제천불교 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장 진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명 스님은 수행과 기도, 교육과 복지, 나눔과 화합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법회는 고 이동성 법사 소개 및 헌화, 감사패 전달 및 발전기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남진 땅끝 천년고찰 장은 천관사가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10번째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대웅보전에서 동학의 붉은 함성, 천관산 푸른 숨결로 피어나를 주제로 범패 이수자 현진 스님과 살풀이 이수자 신미경 씨가 회심곡과 진혼무로 억울하게 숨진 동학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주지 연등 스님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 천관산 옥산벌 전투 132주기를 맞아 이소사 동학 여장군과 무명 농민군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관사는 고대국 장흥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헌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리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예수여 공고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공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김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공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신

마삼마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여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 겸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2: 태인사는 이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왔습니다. 머리 위에 경판을 모시고 부처님을 닮아가길 서원하는 이 행렬은 과거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경판을 이고 날랐던 신도들의 뜨거운 신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66회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모든 재난의 종식과 온 세상의 평안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3: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가장 먼저 해인사 청다회가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은 부처님 전에 향, 등, 차, 과일, 꽃,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여섯 가지 공양물 중 가장 먼저 향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향 공양을 올립니다. 향 한 자락에 맑은 향기를 피워 올리며 이 향 공양이 청정한 서원이 되길 발원합니다. 이어서 등 공양을 올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속 지혜의 빛도 함께 밝혀지길 발원합니다. 다음은 차 공양입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의 고요함에 자비와 평화를 담아 모두의 번뇌를 씻어내길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차 공양을 올립니다. 이어서 과일 공양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알맞게 익은 이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인내와 노력으로 깨달음의 열매를 맺길 발원합니다. 다음은 꽃 공양입니다. 짧은 생에도 향기를 나누는 꽃처럼 우리 모두 순간을 귀하게 살아가고자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 공양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쌀 공양입니다. 한 톨의 쌀은 수많은 인연과 정성으로 맺어진 생명의 결실입니다. 나누는 삶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쌀 공양을 올렸습니다. 해인사 청담회가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올렸습니다. 사부대중께서도 만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예경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향, 헌다, 그리고 헌화의 순서입니다. 먼저 헌향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방장 스님께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헌향의 순서입니다. 방장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시겠습니다. 이 향 공양이 청정하고 간절한 서원이 돼 부처님께 닿기를 기도하며 해인 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헌다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계 대화상이시며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상에 이어 헌다를 이어가겠습니다. 헌다는 법보동찰 해인사 전계사 무관대종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맑고 향기로운 찻잔의 고요함처럼 우리 마음에도 맑은 지혜가 머물길 바라하며 해인사 전계사 무관대종사님께서 차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헌양과 헌다에 이어 헌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입니다.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기 위해서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헌화는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이신 혜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인사 주지이신 혜일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처님 전에 올린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삶에도 자비와 공덕이 피어나길 바라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께서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가야산 해인사 산중 증진 스님, 중앙종회 의원 스님, 말사 스님, 그리고 산내 암자 스님에 이어서 내빈 소개를 겸한 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인총님 유나 효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해인총님 유나 효담 스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모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의 부의장 경암 스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의 의원 진각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종회의원 하감 스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회의원 향록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께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인사 주지이신 혜일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1: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득 스님들과 사부대중,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66회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이어져온 법보 팔만대장경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중엽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 이태로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전란 속에서 도탄에 빠져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은 마침내 팔만대장경 판각조성이라는 위대한 불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판 한 장 한 장에 정성과 불심을 새겨넣은 이 불사로 국난을 극복하였으며 또한 무명을 밝히고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고자 한 위대한 대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력 속에서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인의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0: 하는 자연, 기후 환경 등의 현상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 등의 이유로 인류의 미래는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AI 인공지능의 발전 발달에 의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하였던 과거의 뜻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장경을 판각 조성을 하여 인류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조성하는 불사에 또 한 분의 공덕주로서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등불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 케일스님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의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해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은 합천군수 권한대행 장재혁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함께 불보살님전에 목탁에 맞춰 합장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국왕은 태자와 공과 후와 재상들과 문무백관들과 함께 목욕재계하옵고 허공에 가득 찬 시방의 한량없는 불보살님과 제석천왕과 삼십삼천과 모든 호법영광께 비옵나이다. 몽골병의 환란은 몹시 가혹하고 그들의 잔인하고 흉포한 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짐승보다 더 심하오니 천하에 가장 소중한 불법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오리까? 그리하여 그 더러운 발이 지나가는 곳에 불상과 경전을 불살라버리오며 부인사에 모셔두었던 대장경판도 마침내 불살라버리고 말았나이다. 수십 년 공덕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 나라의 큰 보배가 없어졌사오니 모든 불보살님과 여러 천왕의 대자 대비하신 마음이온들 이 일이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이까. 대장경판을 읽게 된 병고는 실로 저희들의 잘못한 소치인지라 후회한들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법은 본래부터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을 것이 아니었고 경법이 담겨 있는 것은 물질적 이오니 이룩되고 망가지는 것은 자연한 이치로서 망가지면 다시 만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옵니다. 처음 대장경을 새기던 연유를 상고하온즉 현종 2년에 거란병이 침입함에 현종께서 남으로 피난하셨으나 거란병이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그때 임금과 신하가 큰 원을 세워서 대장경을 판에 새기기를 서원하여 싸웠더니 그 뒤에 거란병은 곧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그리하온즉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장경이요 판각하는 것도 다를 바 없으며 군신이 함께 발원함도 또한 마찬가지이오니 그때의 거란병은 물러갔사온데 오늘의 몽골병인 듯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까.

0: 다만 모든 부처님과 여러 하늘이 살핌에 달렸으리라 하나이다. 오늘날 저희의 정성이 그때 군신들의 정성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성형과 33천께서 저희들의 기극한 소원을 살피고 신통의 묘력을 내리시사 저 모진 오랑캐로 하여금 더러운 발꿈치를 돌려 멀리 달아나게 하고 다시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쉬어온 나라가 화평하고 모후와 태자의 목숨이 길어 나라의 운이 길이 만세에 태평케 하시오면 저희들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불법을 밖으로 두호하오며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하나이다. 저희들의 간곡한 소원을 굽이 살피옵소서.
1: 네. 합천고수 권한대행이신 장재영님께서 군신 기군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몽골 침략의 위기 속에서도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나라를 지킨 고려민들. 군신 기군문을 통해 나눈 이 지혜와 서원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 새겨지길 바랍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수호 의지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작해온 정대불사. 오늘 역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한 특별재단에서 봉찬법요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봉찬법요의식은 해인총님 연불원장 광해스님, 노전유초스님, 승가대학 성수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됩니다. 집전단의 일례에 따라 사부대중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생각하오건대 삼보자존께서는 진리의 청정법께서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삼천세계에 몸을 놔두시어 84,000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나이다. 진리의 빛줄기로 모든 번뇌를 씻어주고 온갖 방편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시며 중생의 바람에 응해주시는 푸르는 소리의 메아리로 화답하고 맑은 못에 달 비추듯 하나이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법보종찰회 인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해인 총님 대덕들과 전국의 불자님들이 법보종찰회 인사 도량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팔만 대장경을 조성하고 수호하신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축소하고자 하나이다. 태자 대비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생명을 안락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

중생의 목마른 탐욕심을 청량한 가르침으로 꽂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중생의 사나운 분노심을 자비의 가르침으로 가라앉혀 주시는 팔만

대중생의 깜깜한 어리석음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사합니다. 침략하는 노랑 개를 평화로서 타이르면

백성 자비로서 용기 주어 단결과 합심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8만 대장

어린 백성 깨우치고 어진 마음 길러내어 지혜롭게 성장시킨 팔만 대장경 유

고함이 세계의 자랑이라 우리 민족 문화유산 고이고이 지켜내신 팔만 대장경 수호고

장경은 성교율로 이루어졌나니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율은 부처님 행동이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중생이라 하였으니 팔만 대장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으로 백성들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행복하게 만만세를 이루어진다. 나무 이고 등나

0: 세계 평화 8만 대장경.
1: 이어서 해인총님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의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가는 소리길 합창단과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법을 설해주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혜인 총림 장경 정대 불사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8만 4천 무량 법문은 세존 방편 이 중설이라 불행 고통 수지옥 중생 복약 복용하면은 영약 낙이 되리라. 8만 4천의 무량한 법문은 세존께서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셨으니 불행한 고통의 지옥고를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참석하지 못한 분을 비롯하여 전 인류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이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며 머리에 이고 기도를 하면 밝은 광명의 길을 찾아서 영원한 행복의 안정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독경을 하면은 병고가 일체 쾌차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고 외로운 사람이 이경을 독송하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며 높은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로 영진하게 되며 마음이 소인배와 같이 좁아서 대중과 화합하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시비로 고민하는 사람은 무한대한 큰 마음을 쓰게 됩니다. 혜인사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을 머리에 이고 외우고 독송하면 작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만인과 더불어 대광명의 마음, 대자비, 대지혜, 대만족, 대행복의 마음을 걸림없이 쓰게 됩니다. 중생은 재색, 식명수, 욕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오욕의 불길로 자신의 안정을 태워 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중생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불행한 모든 지옥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바로 무상한 무소유 관이 특효약입니다. 모든 중생과 만물은 변천하며 고정되게 머무는 바가 없이 공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득하면은 나라고 하는 자체도 없을 뿐이라 소유한다는 생각 또한

공적한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개인적인 그런 편리 독주에서 바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중생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대승의 마음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개인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의 마음으로 솟아나게 되며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중생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는 비방약입니다. 중생의 병이 8만 4천 가지로 무수하여 8만 4천 가지의 중생병을 고치자니 부처님도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내리는 법문을 하다 보니 8만 4천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 해인사에 모셔놓은 팔만대장경이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방문이며 비방과 참으로 신묘한 약이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조사의 의록 조사선 열애선 가나선 25유 간법 등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예민히 여기시고 설하신 방편의 약입니다. 중생이 누구나 깊은 신심으로 접하고 직접 독송 염송하고 간법과 하도일념으로 실천에 옮기면 모두 불행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해인사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 분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이 정대불사의 인연으로 선대 조상 영가도 모두 다 왕생 응락할 것이고 여러분도 소원 성취하게 됩니다. 영요불계 전체연 하면

0: 조정이라 일륜형조 삼계외하니 당은 조파 망가문이라 용이 옷소매를 하무틀지니 열어보이니 전체가 다 나타나고 상황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 발자취가 끊어지네 하나의 둥근 이르리 멀리 삼천 밖을 뛰어나게 비춰주니 집에 당도에서 만 가지 문을 다 비춰주니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성취함이로다. 아옥!
1: 이어서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실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대신해 박일웅 경남행정부지사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인 총님, 방장 학상대원 대종사님, 부포종찰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그리고 강의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만 여장의 갱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정신과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은 종교유산을 넘어 규록문화의 정수이자 인류보편을 지

0: 의의를 담은 세계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신심과 정성 그리고 묵묵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로 세계 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항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 기념식이 8만 대장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66회 해인사 고루 8만 대장경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중의 마음을 모아 신도를 대표해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상계에 두루하시며 대자 대비로 중생을 이끄시는 부처님, 오늘 불기 2570년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을 맞아 가야산 해인사에 모인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8만 대장경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선조들의 서원이자 오늘까지 이어진 지혜와 신심의 결정체입니다. 한 획, 한 글자에 담긴 정성과 염원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법보를 수호함은 물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잊지 않고 탐욕과 분별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이 발언이 한순간의 다짐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4월 25일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
1: 네, 이것으로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0: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걷습니다. 큰 강으로 흐르는 물도 있고 숲속에 보이지 않는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도 있습니다. 작은 개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저 강처럼 넓고 힘차지 못할까? 그러나 그것은 비교가 만든 허상일 뿐 물의 성질은 어디를 흘러도 본래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흐름도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흐름은 갈 길을 잃고 본래의 맑음을 잃어갑니다. 물은 크기로, 넓이로, 소리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은 스스로의 모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파이가 있으면 돌아가 흐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0: 우리도 그래요. 세월이 흘러도 성품은 바뀌지 않고 나이를 먹는다고 강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머물되 집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달라져야 한다는 집착이 스스로를 막는 가장 큰 바위가 됩니다. 작은 물줄기는 작기 때문에 가까이의 풀잎을 적시고 만납니다. 작기 때문에 조용한 노래를 냅니다. 작기 때문에 목마른 이에게 더 쉽게 닿아 시원한 물 한 모금을 건넵니다. 그 길은 작아서 귀합니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큰 강도 하나의 물줄기, 작은 개울도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 존재의 가치는 통일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흘러가야 할 길을 두고 다른 길을 꿈꾸며 집착할 때 생깁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물처럼 흐르는 마음이 됩니다. 물은 물로 충분하며 강이 되지 않아도 물의 맑음은 변하지 않으며 내 삶도 그렇습니다. 작아서 귀하고 조용해도 조용해서 아름답습니다. 본래 흐름을 따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하고 세상은 밝아집니다. 나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흐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우주가 스며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1: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2: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3: 우리나라 관음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6회 세계 불교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방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봄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민수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민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 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제 그 보살들 대승 보살이 할 역할을 네.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 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0: 예예. 예.
1: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0: 야.
1: 이런 모습이 화주 네. 역할입니다.
0: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네, 스님.
1: 네,
0: 그렇죠.
1: 될 화자.
0: 오. 네.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0: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아, 그 홍제사 절을 지을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회장 소임을 볼 때

0: 그 주지 스님, 중화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
1: 대단하시네요.
0: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1: 둘러보시고,
0: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셨나
1: 의미가
0: 보다.
1: 있나 이제
0: 예,
1: 생각하셨어요.
0: 공정함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1: 만나셨군요.
0: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면 참 잘하시겠다고. 보살님, 우리가
1: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0: 내일부터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백일기도를 들어가는데 보살님 저하고 같이 백일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원사라는 절에서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 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1: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한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하는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1: 말
0: 들어왔으니
1: 떠나고 바로
0: 스님이
1: 오셨네요.
0: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1: 놓고
0: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는 그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일
0: 100일
1: 동안?
0: 딱 했어요.
1: 딱 100일
0: 딱
1: 동안?
0: 100일 동안에서 100명
1: 와.
0: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그
1: 대단하시다.
2: 궁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와. 어마어마하네요.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왕 이미숙 불자님, 그 밖에 또 불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0: 되셨기에 군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1: 그럼요. 예, 군포교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0: 네.
1: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0: 맞아요.
1: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0: 그렇죠.
1: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대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0: 그야말로
1: 됐죠.
0: 거점이
1: 특히 이제
0: 됐습니다.
1: 거기에 이제 상무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공덕을 우리 금강화보 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2: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서 한 350명 정도 묵공양을 군인 가족들한테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날 3,500명이 왔더라고, 애들이요. 법당에.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0: 인연을 맺어도
2: 인연 맺어도
0: 진짜
2: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스님
0: 아니요.
2: 화주하고 있습니다.
0: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 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1: 그러죠.
0: 됩니다만,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2: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세웠고, 또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또 천수 관세음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그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그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호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하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호남에 전기도 나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원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0: 맞아요. 다
2: 시청에 차가
0: 끊겼잖아요.
2: 끊겨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형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0: 아유,
1: 네,
0: 참 대단하신
1: 신원사에서 한
0: 분입니다.
1: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보살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분이
1: 아주
0: 아닐까.
1: 깊으신 분이죠.
0: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2: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1: 그러게요.
0: 가족이
2: 학교
0: 다 함께
2: 졸업하고
0: 다닌
2: 직장을
0: 거나.
2: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천 스님하고 인연이
1: 큰스님.
2: 돼서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다비식하고 그때 이제 중화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혼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0: 아니,
2: 화주도 하고
0: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2: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0: 세상에.
2: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1: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2: 네,
1: 거거든요.
2: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옆으로
1: 그것도
2: 다니면서.
1: 인연이죠.
0: 그럼요.
1: 아이고. 그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2: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다비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0: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산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2: 그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화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화보살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혼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중화스님 상자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1: 마법사.
2: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1: 공양 다니셨네.
0: 대중공양
2: 그냥
0: 올리신 거예요.
2: 그때는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를 만행화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1: 회향이에요.
2: 그래서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 포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33 간음성지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 분 모시고 엽합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0: 아유, 원합니다. 불사면 불사. 그렇죠. 스님들 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값이 뭐 셀 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2: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예. 저희는 맞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와.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0: 예.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예. 네.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제 네.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0: 네.
1: 훈습.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2: 예.
1: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본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예.
0: 금강아 불자님께서 이제 붓다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니드를 했죠.
0: 오.
2: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2년이 됐으니까
0: 네네네.
2: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해 주십시오.
0: 오.
2: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2: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1: 그렇죠.
2: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0: 예.
2: 또 도반도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종 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0: 맞습니다. 아이고,
2: 그래서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 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불의요도께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의요도께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1: 예.
2: 그런 돈 아끼지 말고 BTN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 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0: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
1: 맞습니다.
0: 절에
1: 맞습니다.
0: 가서 1,000원짜리 불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에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방송이 우리 불교가 잘, 활성화도 잘될 것이고, 또 군포교에 애들한테 간식도 맛있는 것도 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인연 맺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 부터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어 보살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자, 어떨 때 특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0: 아,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기는 한데요. 젊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법복 바지를 입고 나가면 부끄럽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스님들 옷을 흉내내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부처님한테 귀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나 이 승복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어두운 길에서도 등불을 밝혀주고, 뒤에도 부처님이 굽어살펴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33 가늠성지 순례단들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아낌없이 BTN 방송국에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인연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33 가늠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은사가 불이 나서
1: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은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2: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1: 맞아요.
2: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올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부처님들 건강하십시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가셨습니다. 예,
1: 맞습니다.
2: 어떠셨어요?
1: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2: 그럼요.
1: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 만 원이다. 예. 그걸 생각하면 예, 벚꽃이 할 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0: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185-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0: 예.
1: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0: 네네.
1: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붓다이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예.
1: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 스님, 이제
1: 예.
0: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생에 올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0: 네.
1: 예, 중요하죠.
0: 네.
1: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2: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0: 없습니다.
2: 없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런데 어떻게?
0: 어떤 인연으로 다시?
2: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1: 예.
2: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0: 심했어요. 예.
2: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0: 현재는 더 심했군요,
2: 네.
0: 확실히.
2: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0: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2: 네, 더 이상 살수 없다. 네, 그래서.
0: 잘 오셨습니다.
2: 아, 그런가요?
1: 네.
2: 그럴까요?
0: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2: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만.
0: 아,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2: 네.
0: 거예요?
1: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2: 네.
1: 일을 도움 주셨다고.
2: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0: 네.
2: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0: 아,
2: 떠날까?
0: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2: 다시
0: 떠나보자.
2: 또. 그래서 싱가포르 SNU 이제 박사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얘기도 말을
1: 안
2: 한 적이
1: 했는데.
2: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0: 여름부터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2: 올해 1월 말까지
0: 와.
2: 있었습니다.
0: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2: 네.
0: 구인사에서
2: 네.
0: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2: 저도 네. 원했었고, 네. 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0: 드리는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1: 공부도
0: 배워가면서
1: 하고,
0: 네, 그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2: 근데
0: 아직도
2: 이제
0: 전시 중에서
2: 우리가
0: 네.
2: 교육 받잖아요.
0: 네.
2: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0: 네네.
2: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0: 네네,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0: 네.
2: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0: 네.
2: 돈을 열심히 벌어서
0: 네.
2: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0: 네.
2: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2: 그래서
0: 맞습니다.
2: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라고 버렸는데,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1: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0: 네,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한 어떤
1: 정말,
0: 예우를 네.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좋은 경험하셨네.
0: 아, 네, 맞습니다. 네.
1: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종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0: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 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네,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습니다. 네,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네,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네,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천수경
1: 업무
0: 맞나요, 스님?
1: 테이프.
0: 전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아무런 반주 없이 정말 그 어떤 비구 스님의 목소리가 저는 2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2: 진짜.
0: 네, 3살, 4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소리 잠깐 나는 거. 맞아요?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 하시는 음악이셨어요.
1: 사실 비트엔
0: 네.
1: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0: 네.
1: 우리 보살님들이
0: 네.
1: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2: 카세트 테이프.
1: 아침부터 시작해서
0: 맞아요,
1: 계속
0: 선생님.
1: 저녁까지 들으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비트엔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틀어서 저녁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됐어요.
0: 네,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맞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이제는 좀 궁금해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2: 할머니께서.
1: 이제 천수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그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가끔은 지장경,
0: 네, 맞아요.
1: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해소하죠. 우리가
2: 그렇죠.
1: 노래를 듣는 것처럼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걸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소 백편 의자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듣습니다.
0: 사실 정말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
2: 그
0: 주셨었거든요.
2: 당시에.
0: 네, 그런데
2: 와.
0: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 재단에 학교를 나오셨어요. 중대부고 나오셨거든요.
1: 특이하네요.
0: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1: 맞아요.
2: 마음으로 네. 와닿고 스며들진 네. 않더라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0: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

0: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1: 오,
0: 당시에 저희
1: 예.
0: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략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1: 네네.
0: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네, 그래서 명략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2: 큰 시주자시네요,
0: 아,
2: 그러면. 예.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네.
2: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깊으시네요.
0: 예, 감사합니다.
2: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0: 네,
2: 하기가.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0: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2: 예, 천리교 있어요.
0: 집안이셨어요. 알고 계실까요,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1: 어떻게 28일 만에 결혼을 해요?
2: 그야말로 딱
1: 와,
2: 보자마자 이렇게
1: 초고속. 네. 와.
0: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1: 네.
0: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1: 어머나.
0: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1: 네.
0: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런 대답을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1: 예.
0: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1: 네.
0: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요. 나는 몇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1: 스스로.
0: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1: 어머나.
2: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2: 좀
0: 사실은.
2: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네.
2: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0: 네.
2: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0: 네.
2: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0: 네.
2: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1: 맞아요.
2: 반려자구나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이제
0: 네.
2: 선을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0: 네.
2: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0: 네.
2: 그럼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1: 야.
2: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0: 네.
2: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1: 느낌이
2: 느끼셨고
1: 딱 오신 거죠.
2: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네.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2: 아, 그럼
0: 사실은.
2: 늦게 결혼하신
1: 당시
2: 건데.
1: 또는 만혼이셨네요.
0: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1: 그
0: 좀.
1: 천태족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죠.
0: 막
1: 진짜
0: 사다리 막
1: 사셨구나.
0: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2: 절에
1: 천태불자가
2: 다니시고.
1: 되신 거죠?
0: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다 그 교, 이제 설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이제 찾으러 오시기도
1: 아,
0: 하시고.
1: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 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비슷해요. 교리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1: 그 저 포교 방법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 적극적이죠.
1: 네, 엄청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구인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
2: 스스로 마음
1: 현명하셨네요.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2: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0: 맞아요.
2: 계셨다는 거예요?
0: 저요.
2: 복덩이네요.
1: 복덩이네.
2: 아, 그런가요?
0: 예,
2: 복덩이시네요.
1: 태아 때부터 어머니 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나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보셨더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다고.
2: 영험한 불신 깊은 가족의
1: 역시
2: 이야기 역시
0: 다릅니다.
2: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0: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지나서
2: 막 지나서.
0: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2: 아침
0: 불교사천.
2: 풍경인가요?
0: 맞아요.
2: 이른 아침
0: 그리고
2: 같아요.
0: 지금 광명당, 광명전 같이 있는 곳.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2: 아니,
0: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2: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1: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리 영산대제 할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좋은 곳 가시라고,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추억이 되네요.
0: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1: 그러게요.
2: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서 또 틈틈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0: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2: 재능이
1: 같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2: 많으십니다.
1: 뭐야?
0: 그냥 끄적거립니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2: 그래요.
0: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 작품
0: 끄적거리는.
1: 하나 들려주시죠.
2: 그렇죠. 오늘
0: 작품이요?
2: 나오셨으니까.
0: 대조사전 그 품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

0: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얀 얼굴 속 옹골 맺힌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1: 와.
2: 아니,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0: 아니에요.
1: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0: 그 말씀 많이 사실 들었어요. 네, 약간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2: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시는 거죠.
1: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2: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0: 너무너무
2: 평소 어떤
0: 애청자세요.
2: 프로그램들 그렇게
0: 일단
2: 좋아하시던가요?
0: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틀어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예.
2: 셀수 없죠.
0: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2: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1: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2: 두
0: 같습니다.
2: 가지.
0: 네.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네, 저는 그렇게 두
2: 레벨업.
0: 가지를 생각합니다.
1: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0: 감사합니다.
2: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0: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2: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0: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0: 네,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계시고요.
2: 아니,
0: 네.
2: 동생분과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0: 네,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네.
2: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네, 그렇죠. 자문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네.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네.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네. 기대해 보고요. 저도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네, 바른 네. 선택하실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1: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2: 네.
1: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2: 네.
1: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2: 네.
1: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2: 네.
1: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뭐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2: 네.
1: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2: 네.
1: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2: 네.
1: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 네.
1: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2: 네.
1: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2: 네.
1: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2: 네,
1: 우리 이 기회를
2: 맞습니다.
1: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 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2: 네.
1: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2: 네.
1: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고 오래지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2: 네.
1: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2: 네.
1: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을 할때 항상
2: 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2: 네.
1: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2: 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2: 네.
0: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2: 네.
0: 나눌게요.
2: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네,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금 쉬어가시되 멈추지는 마시고, 네,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2: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2: 네,
0: 앞으로의 행복
2: 감사합니다.
0: 응원 드릴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봤습니다. 내 자신의 그 레벨업, 예,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1: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 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신심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0: 아,
1: 또
0: 맞아요.
1: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예, 빠른
1: 네,
0: 길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부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교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0: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1: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0: 신에 가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빗자가족입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포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

0: 백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산부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해.

0: 속에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0: 스님.
1: 네.
0: 아, 스님 모자가.
1: 네.
0: 아, 이거. 저희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그때는 무슨 모자 쓰고 오셨어요? 털 모자.
2: 털 모자.
0: 예. 근데 오늘 쓰고 오신 모자는?
2: 네, 풀 모자.
0: 풀 모자.
2: 네. 아, 드셔 보실래요?
0: 너무 예쁩니다. 네. 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2: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0: 아, 스님은
2: 네.
0: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2: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전 처음
0: 아니 그리고 스님은 스님을 보면
2: 네.
0: 엄청 귀여우신데 거기에 플러스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귀여우세요.
2: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 턱 내야 될 것 같아요.
0: 스님도
2: 네.
0: 스님을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죠?
2: 네. 아, 네. 저희는 저희 연사 스님이신데 아마 이분께서는 첫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0: 아, 선재 스님.
2: 예,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0: 아, 젊으세요?
2: 예.
0: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2: 와, 사찰이 너무 예쁜데요?
0: 그러니까요.
2: 예.
0: 되게 작고.
2: 예, 아담하고.
0: 아담하고.
2: 어, 스님 저기 채마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리로 가시죠.
0: 저분이 스님인가요?
2: 어, 스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 스님.
1: 네.
2: 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2: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오늘 셰프님이랑 스님께 네. 해드릴 네. 식재료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2: 예, 아, 네. 이거 열무.
1: 네네.
2: 열무랑 이런 배추예요, 스님?
1: 네, 열무랑 담배추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물김치 담궈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0: 아, 스님 텃밭이 네. 아담한데 엄청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기르고 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하고 나서 텃밭을 기르는 그게 참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은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1: 계절 맞춰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고추, 상추, 고추. 네, 이런 거, 가지, 이런 거를 심게 되죠.
4: 아, 스님이 드실 거, 신도님이 드실 거.
1: 네네, 같이.

0: 저기 장독대도 있는데 혹시 장도 혹시 담그시나요?
1: 네,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두 단지에 두 말 정도 담아봤어요. 여기 고로쇠 간장인데요. 이렇게
2: 와 간장 다 잘 익어가네요. 네. 와
1: 올해 제가 당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 여기는 고로쇠, 저기는 주경 간장.
3: 주경도.
2: 주경 간장. 네. 네. 언제 가르세요?
1: 하나는 한 90일쯤에 뜨고 하나는 1년을 묵혔다가 뜨기도 하거든요.
2: 이거 맛보러 오고 싶어요.
1: 아, 스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 복숭아가 이걸 무렵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7월이나 8월에 와야죠.
1: 네.
0: 간단하게 저기 한번 사찰 한번 소개해 주시면.
1: 아, 네네. 저희 요 함창 관음사는 1919년도에 함창 포교당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76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관음사로.
0: 와, 스님 저 1976년생이에요.
2: 와,
0: 그래. 네, 와.
2: 자기 사찰로.
0: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저희 그 대웅전에는 법당에는 그 아미타 회상도가 경북 유형유산으로 돼 있어요.
2: 아, 그러네. 여기가 사찰 중에 굉장히 유래가 있는 사찰이에요.
1: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불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기운이 에너지가 너무 예뻐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2: 오늘 음식 네.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2: 스님을 위해서.
1: 그래요.
0: 저도 공양 드리고 스님한테 사찰 음식 좀.
2: 전 저기요. 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2: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2: 화이팅!

0: 오늘은 경윤수님을 위하여 또 공양을 올릴 음식을
1: 맞습니다.
0: 만들어야 되는데
1: 오늘 공양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공양을 드리기 전에 네. 목이 좀 출출하지?
0: 아 예. 근데 이게 있어요.
1: 자 이거 쓰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0: 아유 감사합니다.

0: 재료 본연의 콩의
1: 본연의 맛 사찰 고소. 음식 같아요.
0: 아 사찰 음식 같아요?
1: 네. 네.
0: 자 오늘 공양 음식은
1: 네.
0: 또 프랑스 요리를 또 준비를 해왔고 왔습니다.
1: 아 예.
0: 하지만 아니, 살짝 변형을 했죠.
1: 아니 제가 보니까 폼 맞나? 폼이 안 나?
0: 폼 안 나. 네. 뽐무 안 나.
1: 뽐무 안 나.
0: 네. 아. 원래 프랑스어로 감자가 뽐무드 네. 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떼흐가 땅인데 네. 그건 빼고 앞에 뽐무. 뽐무 안 나라는 감자 요리를 그러니까 감자 파이죠.
1: 네.
0: 그걸 약간 사찰식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감자.
1: 네.
0: 감자는 한 1k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감자를 필러로 까서
1: 네.
0: 이렇게 갈변되지 않게 소금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1: 네.
0: 요거를 채칼에
1: 네.
0: 감자랑 네.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네. 만든 음식입니다.
1: 그럼 자. 이 슬라이스 한 것을 튀지 않고 오븐도 사용 안 하고?
0: 맞습니다.
1: 네.
0: 네. 한번 슬라이스 한 거를 물로 한번 전분기를 네. 날려주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 네.
0: 감자 전분을
1: 네.
0: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감자가 서로서로 네. 서로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잘 굳게 하기 위해서
1: 통감자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0: 통감자로 해도 되는데 이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이렇게 아. 파이를 만드는 이유는 아. 그 사이사이에 여러 겹이 있어서 식감이 좀 독특해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죠.
1: 예, 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0: 네. 그리고 감자의 간을 좀 맛소금을 통해서 살짝
1: 간소금
0: 해줄 거예요.
1: 예.
0: 소금을 넣으면 이제 수분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서 또 수분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1: 네.
0: 그러면서 전분이 녹으면서 이게 조금 끈적끈적한 상태로 감자 전분이 전체적으로 녹게 됩니다. 네. 이제 감자가 소금이 들어가고 전분이 들어가서 조금 끈기가 생겼어요.
1: 네.
0: 그거를 좀 파이트라는
1: 네.
0: 파이만 쓰는 틀이에요.
1: 오븐에 들어가는
0: 네네네. 여기다가
1: 이게 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찰에 쓰는 이제 수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0: 아,
1: 이게 번역하면
0: 네.
1: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0: 네네.
1: 그러니까 그게 그 본 모양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아마 셰프가 이렇게 만드는 음식들이 또 이 모양대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다른 음식이 창출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0: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찰 음식 하면서 네. 어떻게 변형할까, 어떤 의미를 담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이렇게 수연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네요.
1: 예.
0: 네.
1: 셰프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요.
0: 하여튼 이렇게 해서
1: 네.
0: 겹겹이
1: 네.
0: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 네.
0: 계속 쌓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감자 1kg가
1: 네.
0: 요 작아 보이는 틀에 다 들어갔어요.
1: 아.
0: 하여튼 최대한
1: 네.
0: 이 상태에서 또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잘 쪄질 수 있도록 또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감자를
1: 네.
0: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성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이 감자 파이가 정훈 스님
1: 네,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0: 감동 드려야 되겠네. 네.
1: 와, 이 김이 모록모록 나는 게 끌까요?
0: 아, 뜨거!
1: 어우, 이야. 깜짝 놀랐어요.
0: 자, 안 뜨겁습니다. 자.
1: 네.
0: 먹어보겠습니다.
1: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니? 다 익었구나.
0: 이렇게
1: 네.
0: 조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1: 네.
0: 이 상태에서
1: 네.
0: 조금 더 세게
1: 궁금해.
0: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1: 이게 겹겹이 다 붙어야 되는 거고.
0: 맞아요. 이게 그
1: 누름.
0: 그 베이커리에서 쓰는
1: 네.
0: 파티시에들이 쓰는 누름 돌이거든요. 먹는 건 아니고.
1: 먹고 싶어요.
0: 네, 이게 무게가 있어요.
1: 초콜릿
0: 그래서 이 누름 돌을
1: 아작나겠어요 이빨이.
0: 이렇게 두고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1: 네.
0: 한 세 시간 정도. 자, 스님.
1: 예.
0: 3시가.
1: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0: 꼭 늘렸습니다.
1: 예, 음식이. 금방 떨어지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와, 잘 떨어지는데요?
0: 자, 이렇게 한번 칼로 한 다음에.
1: 네.
0: 어? 자.
1: 와.
0: 와, 빠졌습니다.
1: 와, 이게. 이야. 다 간단해.
0: 간단하게.
1: 네.
0: 협협이 쌓여서.
1: 네. 오.
0: 일단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아니.
0: 단면.
1: 우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1: 예.
0: 기름 온도를 보통 이제 티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요거는 한 180도 온도로 해서 빠르게 튀어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0: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1: 예. 아우, 이 고소한 향이.
0: 네.
1: 너무. 야, 겹겹이 쌓인 이 기름에 감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져.
0: 모양 예쁘죠?
1: 네.
0: 이렇게

0: 분류가 됐으니까 선생님 네. 요거는 네. 엄나무순. 야, 근데 네. 개드립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1: 아, 이게 진짜 최상을
0: 최상을
1: 예, 지금 나물이 최상이라.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개드립을 센 것을 먹으면 죽어요.
0: 아, 죽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독성이
1: 센 거예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게 배앓이를 해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1: 네.
0: 조금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보다는 네,
1: 그냥
0: 완전히 익히는 게
1: 제 음식의 50%를 하시면 돼요.
0: 이렇게 게드룹 완성되었고
1: 네.
0: 요거를 갖고 왔어요.
1: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바질 페스토로
0: 맞아요.
1: 바질 그거 같아요.
0: 그쵸, 한번 향 맡아보시죠.
1: 바질 냄새나 한 향도 안 나고.
0: 제가 그래도 이제 두릅 철이니까
1: 네.
0: 지금 준비한 건 게두릅. 요건 참두릅이에요.
1: 아, 참두릅.
0: 네. 제가 먹어보니까 참두릅이 게두릅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강한 맛이.
1: 네.
0: 요건 조금 연하고요.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1: 두릅은 참두릅이라고 보통 말 안 하고 그냥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 그래서 게두릅에다가 참두릅의 씁쓸함을 살짝 입히려고 이렇게 갈아왔어요. 오일이랑
1: 네.
0: 참두릅이랑 잣 넣어가지고.
1: 아, 잣까지?
0: 그, 네네. 플리팅 완성하겠습니다.
1: 네. 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0: 뭐 그냥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1: 아.
0: 그 다음에 아까 두릅을 페스토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줘.

셰프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생각보다 좀 크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잘라놨는데 이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두부구이보다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기도 조금 닦고 통에 바로 담으시면 돼요. 장아찌라서 간장이 이렇게 좀 담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불, 간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채소를 조금 준비하고요. 전통 간장, 그다음 조청.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재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스님들이 표고버섯, 뭐 다시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다시마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표고버섯. 여기 대추를 준비를 했는데 사찰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준비할 때 우리 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이. 자, 조청을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생강의 맛이나 대추 맛,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이 맛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두부 장아찌를 드셔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통두부 장아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찰의 전통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또 두부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두부 속의 부드러움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부 하나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조리법이기도 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랑 우리 법성스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자, 간장이 이렇게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 이때 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대추나 나무 부재료에 맛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이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두부장아찌가 다 완성이 됐는데 금방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제 밥도둑 같은 그런 두부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통두부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제가 출가한 절에서 처음 맛봤던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그...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아, 그래요?
4: 네.
1: 스트레스 제일 많이 풀고 가는.
2: 셰프님 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4: 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0: 너무 잘 두드리시는데요.
1: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밀 레시피가 하나 더 있어요.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2: 기대됩니다. 네.
1: 지혜 한 스푼?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스님, 경훈입니다.
3: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1: 부처님과 네, 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2: 음식은 생명. 네,
1: 저는 사찰 음식을 그런 아픔이 있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된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0: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한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 고찰 아미타 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를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오월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 불자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자 이제 불교 최대의 기념일인 급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아마 그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또한 마음 평안의 달,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으로 담선법회, 봉축법회, 봉축닭 점등식, 이런 불교 박람회, 연등회, 또 제등행렬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종단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승불교의 핵심이기도 한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면서 제도하는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실천함으로 하여서 자기의 완성을

성인 깨달음, 또 지혜의 지혜로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를 구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월을 계절의 영이라고 불리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게라고 하는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한 노천명 시인이 푸른 5월이라는 그 시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산천은 지푸른 녹음으로 울창하고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5월이 마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왕의 자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 것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이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또 서성의 날, 이런 가족과 서성의 중요함을 새기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기념일이 모두 5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자 5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걱정의 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계절의 여왕, 이 말씀도 좋고 가정의 달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해서 연등으로 마음을 빛내고 세상을 밝히는 불교 최대의 경축일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으로만이라도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쁜 5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5월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몇 번이나 맞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레고 또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5월이라고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로 해서 어쩌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혹은 IS 과격분자들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여기 있었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강대국에서 서슴치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런 자태는 그것이 아무리 적군의 수장이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80억 인류에게 치명적인 혼돈과 어려움과 곤란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3차 대전을 발발하는 어리석은 처신이라고 비난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혼란에 점철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해법이자 그 대안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의 슬로건 그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렇게 하는 표를 확정한 것 자체가 화합하는 세상의 실현을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청정, 국토청정,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또한 일심이 화합하면 세계 화합이라고. 한 마음 한 마음이 화합을 해야 온 세계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전쟁과 다툼과 핍박과 위험이 없는 참으로 깨끗한 정토, 청정한 세상은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과 마음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합한다는 것은 전쟁도 다툼도 살상도 위협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명상의 편안한 마음과 이 세상의 화합은 어떤 관련이 있고 과연 어떤 효과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 같으면 먼저 성명상이라고 하는 이 조계종단이 주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종책으로 명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그 선명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 내면 관찰, 호흡 조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하나로 연결하고 스트레스와 분리된 그 상태에서 현재 자각을 높이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율하는 행위를 명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명상 수행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명상은 명상의 묘물이지 아니하고 명상의 우선에서 선정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이라는 단어 앞에 참선과 선정의 선을 먼저 붙인 것이 바로 참선과 선정의 전통과 그러한 특색을 중시하고 주목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계정의 사막으로 불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과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목적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그 목적도 역시 사바세계의 중생들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명상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 안정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선명상, 이 선명상은 선정의 명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한 동일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선명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강조하신 그 가르침의 나름대로의 실천

법이 성령상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선명상이라야 세상의 대화합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상은 불교의 명상법이기에 불교의 이념이고 불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과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또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러한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이 생기면 슬픔 또한 생겨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긴다는 인연과 연기를 전제로 우리들이 명상을 할 것 같으면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승패도 없고 살상도 없는 대화합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1570년의 슬로건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초파의 표어로 우리가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서로 참으로 공격하고 살상하는 이 지구촌의 갈등, 이 갈등으로 야기된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고의자 이 말씀은 진정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조선 개국 공신 무리공 유창이란 이 분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화합을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선 개국 공신이 무니공 유창이 표현한 하늘의 화합, 천화라고 하죠. 땅의 화합, 지화, 사람들의 화합, 인화,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 가화, 이 네 가지로 화합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화기 천하일이라고 해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천하에 제일 가는 기운이라고 하면서 천하 풍 우순 하늘이 화합하게 되면은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지고 지와 오곡풍이라면 땅이 화합하면 오곡 백과가 풍년이 들게 되고 인화 백왁 백왁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화합을 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할 수가 있게 되고 가화 만사 흥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후손에게 강조하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화합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인화 백왕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몇 사람 때문에 현재 석유를 실은 선박이 운항을 못하게 되고 거의 여파로 100가지, 만가지 사업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0억 인류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닐 한 장, 휴지 한 장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피하는 19세기나 18세기의 삶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늘이 화합한다는 천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맞춰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창창해야 할 때 그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하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폭우와 태풍과 이상기온, 또 가뭄과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 하업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하늘의 불화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시점을 꼭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거나 또 햇빛이 찬란하고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하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세상과 화합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공간적인 화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옥과 백과의 나무, 꽃과 이런 모든 잡초까지 땅에 의지하고 땅이 잘 화합해줘야 온전하게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대지의 화합, 그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화합하지 못하고 땅이 화합해 주지 않는다면 흉년과 흉작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인화는 사람들끼리의 화합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 성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쩌면 또 종교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화합인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백천가지 모든 직업과 하는 사업이 막힘이 없고 두루두루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나름대로 경기가 좋아진다, 호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있는 인화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 인종차별,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갑질, 노사 분규,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불화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화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화는 불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가정의 흥망성쇠는 가족의 화목, 가화에 있다는 것이죠. 잘 되는 집, 근심 걱정 없는 집, 날로 날로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집들은 가정,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답고 화목하고 뜻이 맞는 집일수록 그렇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불화, 고부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가족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합하는 가족이라야 모든 일,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살림살이도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우리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육화합, 여섯 가지의 화합으로 성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고 방안이 육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가에서 화합을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파화합성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화합성으로서 이 성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화합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바라이제, 음행, 살생, 투도, 대망우와 똑같이 성가의
구성원으로서

추방되고 영원히 성가로 복귀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차별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기에 성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가라고 하기에 화합해야 하는, 성가와 화합은 분리될 수가 없는 원칙이고 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가에 전성되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육화합을, 첫째 신화동준, 신화동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으로 여섯 가지, 그리고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이런 여섯 가지 육화경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신화동주, 이 신화동주는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머무는 것이 곧 몸으로 실천하는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화합하면서 다툼이 없다는 구화무쟁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한 상대를 비난하는 말, 악하고 거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점잖고 또 예의를 갖춘 말로서 대화하면서 말로서 일어나는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입으로 화합하는 구화무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섬긴다고 하는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의화동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위에 그 관계없이 대중스님들이 서로 서로를 모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모시는 마음, 서로를 섬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생각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화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계율로서 이제 화합하면서 함께 수행한다는 개화동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같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똑같은 계율을 똑같이 지키고 실천하면서 함께 수행을 해야 성가 공동체가 청정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예의로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한 대우와 편법이 적용이 된다면 계율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수행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화합하면서 함께 화해한다는 견화동해는, 이 견화동해는 각자 다른 소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는 조율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대중과 성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화동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에도 화합해서 함께 균일하게 나눈다는 이화동규는 보시받은 공약물, 그러한 수익을 모든 대중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야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종류의 화합을 몸으로 공경하여 화합하는 신화경, 입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구화경,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의화경, 계율로서 화합을 해서 공경하는 개화경,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공경하면서 화해, 화해하는 견화경.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화합으로 공경하는 이화경으로, 이제 화합은 공손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공경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화합은, 화합 자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손하고 마음속 깊이 공경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그 자체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질 때 화합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가의 화합은 그 천하와 지하와 인하, 가하 가운데에서 인화,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기도 하고 대안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굳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불신은 불화와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화합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투명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화합하는 근간이고 기반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무쟁, 입으로 화합하여서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자비로운 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찬탄하자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은 복을 다 까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은 비수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조심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화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입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자비로운 말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당연히 저절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해서 함께 섬기고 모신다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고 또한 자존감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씀 자체가 하늘 아래 3계에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모든 중생들이 우주 법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받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화무쟁, 계율로 화합을 하여서 다툼이 없게 한다는 것. 사회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도덕을 잘 준수하면서 윤리와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도덕을 어기고서도 어지럽힌 경우 지위과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한 처벌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의 적용

이 불평등할 때 사회의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처벌을 받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는 법의 불평등한 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한 반목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견화동의. 각자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함께 화해하라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민주적인 토론과 그러한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화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 동교는 이게 대해서 똑같이 분배함으로 하여서 화합한다는 것. 이 말씀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곧 이하동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무상복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하동균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당연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 이익이 권력자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여섯 가지 화합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면 숨기거나 이제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복을 심는 말로 대화를 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법률과 도덕을 또 윤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법에 의한 처벌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차지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 티끌만한 갈등도 없이 화합하는 이상적인 세상, 정토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도 산채를 푸르고 아름답게 수놓은 초록과 이 초목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진 결과 그 화려함이 마치 여왕처럼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서로 어울리고 모이면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전체적인 앙상블을 보여주기에 여왕이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로 5월을 기념하고 있는 것도 가정과 가족의 화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되새기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그러한 원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 5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법회의 주제로서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정토를 구현하라는 부처님이 간곡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들은 모두 수순을 해서 부디 다툼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는 사람들의 방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암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수키오뚜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부근 나띠까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법경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우주를 무대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좀 더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경영하자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도 헌신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승부 초기 대승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 그대로 이전을 받죠. 그래서 금강경 3장 대승 정종분 대승이란 뭔가에 보면 모든 중생들이 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렇게 금강경 대승 정종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대승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정의는 대승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불교 창립 선언문인 전법 선언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개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수행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1%만 낮추어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1%만 낮추어도 인류의 평등지수, 평화지수, 공존지수는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평등하고 폭력지향적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서 제거시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은 이게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이거는 오로지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탐진치 삼독심을 수행을 통해서 제거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욕망지수를 낮추고 분노지수를 낮추고 팽견지수를 낮추고 모든 존재들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운동 또는 수행 운동은 훌륭한 시민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에 내재한 실제와 존재에 드러난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을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 공간을 맑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수행 기술, 부처님이 45년 동안 평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수행의 이론과 기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동시에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띠 수행, 팔정도 수행 체계, 특히 사띠 수행으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법경의 법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특징짓는 요소를 여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누구든지 초청해서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여섯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대선언을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분들이 온 우주예요. 허공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연기였습니다. 12연기를 역간 순간 하시고 그 유명한 오도송을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세존이 우르웰라 내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처음으로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불교와 수행을 창안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서성 없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원행이 되는 빨리 3장의 첫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첫 장을 딱 넘기니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모든 것은 나는 서성 없이 내 스스로 깨달았어.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교와 수행은 내가 창안한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법문을 절에 가서 많이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듣는데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른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는 자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경전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좀 자유롭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고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대중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수행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법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수행은 중국의 선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방의 수행자들까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현실이죠.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견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나 비논리적이나 신비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접적이다 하죠. 과학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경험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의 출발은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게 부처님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성이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깨달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던 사실을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학자들 보고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했다 이라겠지.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과학
약자들 보고 과학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겨냈다 이리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 이리 할 때 이걸 순수한 한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한글하고 고대 인도어를 결합을 시켜놓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 빨리어로 부터 붙다였었는데 이게 하문어로 엄사를 해서 불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훈민정음을 창안하고 석보상절과 같은 하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화 작업을 할 때 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발음으로 부처로 바뀌었고 존칭전미어 님을 보태서 부처님 이리 했는데 그래서 깨달은 분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 보고 포엔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포엔을 하면 철저하게 과학자적 입장에서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자 이렇게 출발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즉시현정 이렇게 포엔을 하는데 부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가법이죠. 저희 연사스님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늘 콩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난다 이런 포엔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인가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 인가성은 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인가성이 지금 여기 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여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과거 전생으로 미래 내생으로 점차 확장을 시켜버리면 선명했던 해답이 흐려져 버리게 되죠. 출가하기 전에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보면 어린 우리가 봐도 처음에는 싸울 걸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맞아 서너 마디 하고 말면 되겠더마. 우리 모친이 좀 독특했어. 뭐 어제 어떻고 뭐 작년에 어떻고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딱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볼 때까지 쫙 올라가면 아버지 뭐 에이 그거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다툴 때는 분명히 다툴 만한 걸 가지고 다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이게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확장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뭘 갖고 다투는지도 모르고 다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법을 이야기할 적에 태어난 이후 검증 가능한 이생에서의 삶을 가지고 논한다면 충분할 텐데 이걸 과거 전생이나 미래 내생으로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주장만 남게 되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보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중국 선사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 내가 죽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 요즘 저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윤회에 관심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니, 저는 별로 윤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이소. 내가 죽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그쪽 상황이 어떤지.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그럼 부처님 같은 경우에 here and now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현재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 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었죠. 부처님 가르침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불교와 수행의 개방성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의 발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 개방성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아, 불교는 그 DNA가 지금까지 불교도들에게는 남아가지고 있죠. 간혹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그 자존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노출을 시킵니까? 아니면 손에 딱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도 레시피를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이후 나는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아. 나는 손바닥을 활짝 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레시피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짜장면을 만드시든 비빔밥을 만드시든 알아서 써보세요 하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개방을 시켜버렸고 그 노하우 부처님이 개방시킨 노하우를 나중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마음 관리 매뉴얼이거나 아니면은 수행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의 안목이 부족해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모든 걸 당당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아, 법보예찬에서 네 번째 덕목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혹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쿠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 쇼킹했습니다. 이분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던가 봐요. 컴퓨터 문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의 흐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내 거야. 그러니 여기에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고 지적 소유권을 독점을 해서 돈을 벌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요 흐름을 잘 타고 나갔던 1세대들이 MS를 만들었거나 애플을 만들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내게 아니야. 왜 그렇느냐 하면 내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를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해줬고 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밥을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연구소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 해줘서 자금을 잘 지원을 해줘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째 내 것일 수가 있노?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생산이 사회적으로 됐다면 소유도 사회적으로 해야지. 이게 인가법이지 않나? 생산은 사회적으로 했는데 소유를 사적으로 하는 것이 불평등의 출발점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오픈 소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많은 돈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고는 아주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시키는 오픈소스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마 AI 쪽 많은 것도 한 흐름은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는 쪽으로도 가고 또 한 흐름은 오픈소스 운동을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도 가죠. 아마 큰 흐름은 후자가 대세이기도 할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창안했을 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수행을 갖고 밥벌이하지 않겠어.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상업화가 됐으니까 대중화에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행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 참으로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시켜 주겠노라.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가장 즐겨 듣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해탈이고 또 한 단어는 행복을 의미하는 열반입니다. 주로 어른 스님들은 하문투로 설명을 하니까 자유와 해탈을 자유와 행복을 해탈과 열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혹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좀 다투고 나면 나는 한번 다투고 나면 3일 동안 말 안 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다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나마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다툼은 3일 동안 낑낑댔는데 수행을 하고 나서는 두서너 시간 낑낑대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면 3일 동안 다툼에 속박됐던 삶과 수행을 통해서 30분만 속박되는 삶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에 속박되는 것만큼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부처님 아예 직접적으로 포인을 해버리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수행이 있다. 물리적인 속박은 물리적인 자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속박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속박의 질에 따라서, 속박의 성질에 따라서 벗어나는 도구가 달라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는 해탈 운동이죠. 자유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초점 맞출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불교를 배울 때 고진멸도 사성제 예습의 첫 번째 주제도 고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다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괴롭지만 않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해. 그러니까 괴로움을 제거하자는 거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행복은 구조가 있죠. 행복의 조건이 있고 행복한 느낌이 있고 행복의 조건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개척 개량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아파트 평수 얼마?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 통장의 잔고 얼마? 간단하게 나오죠. 이거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겁니다 하고 교통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쭉 선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행복의 조건이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사는 순간의 느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걸 소홀하게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행복의 느낌은 심리적이고 내부에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까다롭습니다. 저래가 어찌 사노 싶은데 본인은 행복해 죽겠다는데 저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해도 불편하다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정도 노동을 합니까? 무던히 노동을 하죠. 그런데 행복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갖고는 20분도 투자를 안 한다 카이요.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고 행복한 느낌을 갖추어 나가는

0: 거는 수행 도량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간을 밝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을 하면 채우면 느낌이 훨씬 좋아진다. 이게 부처님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자각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하겠다고 부처님이 처음 대중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당신이 법문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부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 넬로 이해 못 시키노가 아니고 왜 나를 이해 못 시킵니까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세요.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경의 법문 가운데 법보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들, 스님들의 모임인 성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사드. 행복하십시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응.
4: 걸을 때도?
1: 관절 복응.
5: 일할 때도?
1: 관절 복응.

0: 아쉽게도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3: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4: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5: 아빠 최고.
3: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6: 선택하길 잘했어요.
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0: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재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네.
2: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0: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대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주...

0: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는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이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네, 한
1: 달은.
0: 달.
2: 네.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0: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 또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0: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0: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수를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수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0: 있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67이요.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0: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0: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0: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0: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0: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아유,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0: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0: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예.
3: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 원각 대조사의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비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 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작년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착.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연을 세구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이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일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갑이란 법명을 받은 이 로봇은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도 참여합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종단 중흥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어르신 효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본사를 직접 찾아 불안의 시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24개 국립공원 안에는 사찰과 암자만 238곳에 달할 만큼 불교와 국립공원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2: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갈등을 줄이고 서로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이 그런 것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0: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모든 현상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나지만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이 드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덩어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해요.
1: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속 선명상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이 전한 선명상은 마음이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단 5초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2: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질수록 내 능력과 능률은 지혜라 그러죠.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1: 강연을 마친 진우 스님은 역사관을 둘러본 뒤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함께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과거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산과 자연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에는 국립공원이 그 뜻을 이어받아 자연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진우 스님의 특별 강연은 두 공동체의 노력을 하나로 잇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이 로봇에게 주어진 법명은 갑인데요. 정계대화상의 물음에 답을 하고 탑돌이까지 한 로봇 수계식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5: 예, 귀하겠습니다.
6: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전계대화상이 묻는 말에 답하는 로봇 행자. 130cm에 불과한 키에 푸른 불빛 한 줄기밖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사부대중과 함께 의식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로봇 수계식입니다.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를 받는 건 한국 불교 최초 사례로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7: 세상이 많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도 로봇이 또 등장할 것 같아서 참 새롭고.
6: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인연을 맺은 로봇 행자에게 주어진 법명은 갑이. 한자로 막을 가에 슬플 비를 붙여 슬픔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1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회의 백미, 연등행렬에 참여할 로봇으로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리사가 함께합니다.
4: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3년 전부터 로봇의 연등회 참가를 준비해왔습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며 앞으로 함께해야 할 존재로 품기 위해서입니다.
4: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였던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로봇 AI까지도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6: 연비의 뜨거운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설할 수는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 갑이. 그에게 불제자가 되는 의미를 담아 계를 내린 건 우리 사회의 AI와 로봇의 윤리를 되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 그 로봇이 지켜야 될 계율을 함께 이렇게 로봇에게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아직은 어색하고 또 미흡하지만 로봇은 산업 각 분야를 넘어 종교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에서 열린 로봇 수계식은 뛰어난 과학기술도 자비와 지혜, 책임의 가치 위에 쓰여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계사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종단 중

0: 종무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해 9월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전국 종무원장이 모인 어제 회의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종원 개정이 무산되자 종도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 종도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지 그냥 연달아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십시오 하는 게 연임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1: 검증된 리더에게 다시 한번 선택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정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태고종의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유지되었지만 종단이 안정을 찾은 만큼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종단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집행부의 대내외적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뒷받침됐습니다. 정부와 대사회적 교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종단 위상을 회복시킨 행보를 지켜본 종도들 사이에 찬성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무원의 위상이 없을 때는 여기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제가 한번 봐본 적도 없습니다.
4: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왔고.
1: 개정 추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레임덕 방지입니다. 임기 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권력 누수와 직무 회의 가능성 등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흥 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5: 대내외적으로 우리 태고종이 한참 깃발을 들었다고 막 날리고 있는 때에 지금도 송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되셔서 지금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시끄러운 때입니다.
1: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한편 지난해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자칫 종도 화합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전 종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6: 과거처럼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 채탈 노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나마 우리 종도들이 또 갈라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1: 전국 종무원장들의 동의를 얻은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안은 다시 한번 중앙종회 심판대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종원종법 개정안을 면밀히 수정 보완할 것이며 이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 한편 이날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선 연등회 동참 동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서남사 승려대회 개최를 알리고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올린 공양을 받으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효잔치를 마련한 건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잔치마당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앞치마를 두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서울 봉은문화회관 안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들어옵니다. 대중 스님과 신도의 임원들도 뒤를 이어 어르신들 앞에 음식을 차려냅니다. 공양을 건네는 손길에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봉은사가 어제 삼성일리동과 대치노인복지센터 등 200여 어르신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9: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영양도 생각하고 당도 생각하신 것 같고 그 우리한테 좀 좋은 음식을 주시지 않았나. 맵지도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8: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고동진, 박수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공경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0: 스님님 어른들 때 공양 날려다 드리는 것도 감동받았고요. 아주 어느 잔치 못지않게 잘 어울리면서 잘 잡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환희로웠습니다.
8: 무대에서는 흥겨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봉은사 국악합주단 홍승희 소리꾼과 윤지선 판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화답하고 손민채 가수가 등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11: 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이렇게 정말 좋아요. 이런 효잔치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정말 기쁘고 좋네요.

0: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고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어르신 효잔치는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이자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 부처님 말씀에 착함의 근본은 효다 하셨어요.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훈사도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효도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인 효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봉은사.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보존과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종회의원 태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대제를 회향하고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국가 재례 문화를 복원하고 중학단의 인문학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전통의 숨결을 현대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치사했습니다. 신원사는 출범식 후 학술 발표회를 열고 중학단 산신대제가 가진 정통성과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영천 거동사가 보탑의 내면을 코끼리가 호위하는 형상의 보현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거동사 보현탑 제막식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과 영천불교 연합회장 지봉 스님, 이연화 여성불자회 수석 부회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은 보현산에 모신 보현탑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도에서 모셔온 사리와 다란이 봉한 공덕으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자신의 뼈를 갈아 기둥을 세운단 결기 없이 불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의 불사 노력을 치하하고 보현보탑 불사 공덕으로 보현보살의 위신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낙산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단원으로 구성된 더 행복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연주회는 연휴를 맞아 낙산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연주회 이틀째인 5일 해수 관음상 앞에서 열린 공연은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낙산사를 찾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한옥의 봄 향기를 주제로 제4회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체험관에서 진행된 사생대회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봄의 정취를 배경으로 도화지 위에 자유롭게 창의력과 감성을 뽐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관장 탄대 스님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 놓고 채색하고 담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며 지구 반대편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총 16명의 어린이에게 수여되고 수상작은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창조력과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뜨거운 댄스 경연회장이 청주 용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3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주지 각연 스님, 연수국장 지장 스님, 조기태 신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명상과 예술, 공연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블랑아트, 다다댄스 등 10개의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다채로운 힐링 체험 행사는 시민과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가볍게 걸으며 부처님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장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0: 됐습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적 전법 의지를 다지는 전도선언이 재현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연불소리가 부처님 교화공원 산책로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조형물을 따라 걷는 사부대중의 우요삼자 팽렬. 화성 신흥사가 지난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1분 부처님 찬탄 만발공양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사시마지를 올리며 교화공원 곳곳에 모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원인을 소멸할 지혜에 대해 설했습니다.
2: 지혜로운 사람은 이 원인을 없애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많은 중생들이 그 없애는 방법을 이제 몰라서 우리가 가지가지 이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1: 성일 스님은 괴로운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며 바르게 보고 생각하는 정견과 정사유 등 8가지 바른 길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실천해야만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어떠한 고통도 다 버리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버릴 줄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니까 중생이 항상 고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1: 이런 가르침을 더 넓게 나누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단. 100여 전법사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법을 명하셨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법과 행복을 전해주길 서원했습니다.
3: 전법사가 되어서 이렇게 동참해서 또 이 행사를 보고 또 앞에서 잠시 명상도 하고 또 우요삼접도 하고 하였더니 더 제 마음에 깊은 신심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서 참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전법의 원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환희풍물단과 마야연희단의 찬탄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율동이 더해지며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4: 기분이 엄청 좋고 뿌듯하고 좀 기다리는 건 좀 지겨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활동이 재밌었어요.
1: 오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은 새로운 포교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주지에 제천 의림정사 주지 해명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2일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화란 스님, 이사장 법인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스님, 제천불교 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 동국대 총독님 동문회장 진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명 스님은 수행과 기도, 교육과 복지, 나눔과 화합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법회는 고 이동성 법사 소개 및 헌화, 감사패 전달 및 발전기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남진 땅끝 천년고찰 장은 천관사가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10번째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대웅보전에서 동학의 붉은 함성, 천관산 푸른 숨결로 피어나를 주제로 범패 이수자 현진 스님과 살풀이 이수자 신미경 씨가 회심곡과 진혼무로 억울하게 숨진 동학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주지 연등 스님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 천관산 옥산벌 전투 132주기를 맞아 이소사 동학 여장군과 무명 농민군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관사는 고대국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헌화와 주지 연등 스님의 헌다 헌양으로 음악회를 시작해 지역과 사찰이 하나 되는 대동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경북 청도 장연사가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해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신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장연사는 지난 3일 사찰 카페 아트라 개원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포교 공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페 아트라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전통 사찰이 현대적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강연사 주지 월제 스님은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한 잔의 차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나누는 장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수계식. AI 시대는 물론 로봇이 일상화되는 시대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불교의 변화,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을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경기도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신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마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실 겁니다. 이제 8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불자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고 지금은 부처님 경전을 사경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지난 과거에 젊었을 적에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먹먹하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린 두 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수십 년 전에 두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장 괴롭고 힘든 게 자식이 아픈 거라면서요. 전생에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살짜리 그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뇌성마비로 고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살 된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다고 합니다. 유명한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을 잘 짓는 곳, 침을 잘 놓는 곳도 가보고 온갖 곳을 다녀봤지만 아들이 쉽사리 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아, 나무아미타보. 여러분, 두 살 된 내 자식이 뇌성마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어느 스님을 마주쳤는데 그 스님이 사연을 듣더니 스님이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지장경이요?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더래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마다 밤마다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씩 지장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마다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1일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방에 어린 두 살 된 어린 아들이 누워있고 자기가 이렇게 방에 앉아있는데 위에 청장 위에 다락방이 덜컥하고 열리더니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새빨간 포대에 우리 병이 들어 누워있는 아들을 새빨간 포대에 감싸가지고 어린 아들을 업고, 비구니 스님이 어린 아들을 업고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그거 잠에서 깼대요. 너무 생생하더래요. 이게 무슨 꿈이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와서 새빨간 포대에 아들을 들쳐업고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그 꿈 꾸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나무아미타부 나무지장보살 마하사. 그 꿈을 꾸고 딱 일주일 만에 아들이 잠자듯이 편안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막 울면서, 아들아 하면서 막 울었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 아픈 몸으로 이 풍진 세상에,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불보살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거두셨나 보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나 보다.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항상 절에 다니면서 남모르게 그 두 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치장보살 마하사. 이 얘기를 딱 듣고 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보다 해몽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장경 지장보살 기도를 21일 동안 하고 꿈을 꿨는데 다락방이 열리고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첫째,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불상 보살상을 보면요, 부처님 모습과 보살님 모습을 조각해놓은 불상하고 보살상을 보면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보살상이 거의 유일하게 지장보살상이에요. 그렇죠? 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화려한 옷에, 막 머리에, 뭐 긴 머리에, 머리 위에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자를 쓰고 계시고 막 이런 모습인데, 지장보살님만큼은 파르라니 빡빡 깎은 머리,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살상을 조각하잖아요. 근데 꿈에서 비구니 스님이 다락방에서 나타나시고, 또 다락방, 우리 다락이 창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장보살 할 때, 지장 할 때 땅지자에 감출 장자인데, 장이라는 뜻의 장이 감출장, 갈무리장, 창고장이란 뜻도 있어요. 창고장이란 뜻도 있어요.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지장보살 할 때 장자에 감출장, 갈무리 할 장, 저장 할 장,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창고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창고 같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와. 그리고 빨간색,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이렇게 아기를 감싸가지고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감싸서 이렇게 안고서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했는데, 빨간색이라고 했죠. 빨간색. 우리가 지장보살이 남방화주라고 불러요. 남방화주.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남쪽에 계시다라는 뜻이 나와요. 남쪽에서 교화하는 교주님이시다. 남쪽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 오행으로 따졌을 때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이거는 뭐 오행 공부와 음양 오행 공부하신 분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지장보살이 남방화주, 남쪽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쪽에 거처하시면서 사방팔방 시방을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인데, 남방화주, 남쪽에 대거룩한, 남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대한 보살님이신 지장보살님,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와, 소름. 와, 다락방 창고에서 내려오셨지, 빡빡 깎은 머리로 나타나셨지, 빨간 담요로 애를 감싸가지고 안아서 데려가셨지, 지장보살이 오셔서 우리 아픈 애기, 우리 애기 이제 그만 고생하고
엄마도 그만 고생시키고 나랑 좋은 데 가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서 네 업장이 많이 소멸됐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나랑 좋은 세상 가자. 지장보살님이 분명히 거두어 가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지내다가 노후에 이렇게 소일거리로 붓글씨를 좀 배우셨대요. 서예를 배우셨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서예를 배우다가 갑자기 딱 욕심이 생긴 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을 전통 붓글씨 사경으로 내가 경전을 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냥 서예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쓰는 붓글씨를 하면 더 좋지. 남편의 말에 다 힘을 얻고 어디저기 알아봐서 그 어느 사찰에 전통 사경,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붓글씨 전통 사경을 하는 사찰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찰에 이제 사경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경반에서 붓글씨 전통 사경 이제 공부하려고 그렇게 친한 도반하고 친한 친구하고 그 절에를 딱 찾아가서 그 절에 가서 이제 사경반에 들어가려고 그 절에 찾아가서 처음 가는 절이었대요. 그 절에 가서 법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랬대요. 어머머, 오래전부터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서 나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모양의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법당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저 법당이 어디길래 왜 이렇게 내 꿈에 자꾸 나타나나. 여러분,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꿈에 수없이 나타났던 그 똑같은 법당이 자기가 사경하려고 정통사경 공부하려고 찾아간 그 사찰의 법당이 딱하니 꿈에서 수없이 봤던 법당을 그때 찾았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처님 불쌍해 절을 하면서 아 인연이구나, 모든 게 인연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것이 인연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더라. 나쁜 인연이 있으면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며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인연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더구나. 그런 말씀을 큰 스님들이 자주 하십니다.
그때

인연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경하고 사경하고 꾸준히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가정일도 편안해지고.

사경하겠습니다. 그런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사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이 여성불자님도 이 불자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한번 망했대요. 젊었을 적에 뭐 이렇게 큰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한번 크게 실패를 했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툴툴 털고 힘을 내서 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무언가 의지할 게 필요했대요. 무언가, 내가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됐대요. 너무나 괜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해야 할,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종교를 선택했는데 이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권유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낮에 시간 날 때 심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 독송을 하는 신행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장사하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기도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참 장사하면서도 짬지게 부지런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의 시작 아침 기도는 108배를 하고 낮에는 시간 날 때마다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이라도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한 21일 정도가 지났을 때 21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날따라 이렇게 법화경 독송하다가 너무 이렇게 독송하다가 좀 이렇게 비틀비틀 비몽사몽 살짝 졸음에 빠졌대요. 이렇게 법화경 읽다가 이렇게 졸음에 빠졌는데 생생하게 눈앞에 신장님이 나타나셨대요. 신장님이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신장님이 한마디 딱 남기고 생생하게 눈앞에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사라지시더래요. 이건 우리 불자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불자들아, 좀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내가 자다가 이거 너무 이게 꿈이야.

0: 당시에 내가 뭘 본 거지?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졸았던 부분의 법화경을 봤는데 법화경 마지막 28품 이 법화경을 의지하면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그 구절에서 깜빡 졸았는데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 이거다. 바로 이거다. 딱 마음에서 힘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제부터 천일기도에 들어가리라. 천일기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천일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기도를 매일매일 했대요. 우리 날라리 불자님들 보면 맨날 기도한다 해놓고 바빠서 못해요. 배고파서 못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해요. 날이 좋으면 아우 날이 너무 좋아서 못해요. 맨날 못해. 응? 뭐가 그렇게 못할 핑계가 많은지. 하지만 이런 날라리 불자라 하더라도 날라리 일지연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다.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바입니다. 날라리라도 좋다. 날라리 불자라도 좋다.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자. 이 보살님이 그렇게 천일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항상 발언하는 게 마음에 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항상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인생의 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 마지막에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부처님, 마음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토록 잘 배우고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큰 소리로 다 내려놓아라 하고 누가 외치더래요.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그 소리를 천일기도를 끝나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나서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그토록 뭔가 답답하고 공허했던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주변의 수많은 일들이 편안해졌대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항상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핵심 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네 가지의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네 가지의 업의 인연이구나.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만든 업이니까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누구를 원망하리요? 누구를 미워하리요? 누구를 탓하리요?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 잘 갚겠습니다. 이번 생 잘 풀겠습니다. 이번 생 업장 소멸 잘하고 이번 생 공덕을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염불을 해도 좋고 삼천배를 해도 좋고 108배를 해줘도 좋고 심묘장구 달아내도 좋고 사경을 해도 좋으니까 자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편안하거나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기도하고 업장 소멸해라. 부처님, 부처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이 모든 나쁜 죄업의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발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해라. 둘째, 업장명 소멸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복을 지어라. 뭐 공양을 올리든 좋은 곳에다 좀 베풀든 뭐 봉사활동을 하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라. 막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자꾸 꾸준히 복 지으려고 노력해라. 복을 지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다? 마음심자, 심, 마음심자. 마음을 잘 닦아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업장 소멸하세요. 기도하는 게 업장 소멸.
1: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키

0: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네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시

0: 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선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선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제3회 연화사 봄꽃 음악회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조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화사 합창단의 목소리에는요, 이 도량의 시간과 또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연화사 연꽃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음악회임에서 동시에 지난 1월에 입촉하신 혜승스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혜승스님께서는요, 연화사를 정성으로 일구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셨고요. 양조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되기를 늘 바라셨습니다. 또한 불교가 일상 속에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음악회와 문화행사를 통해서 사람과 또 사람을 잇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음악회는 원력 위에서 피어난 봄꽃 같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개회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열어주실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지이십니다. 호성 스님의 개회사를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호성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불국사, 불국상 연화사 주지 불국 호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예, 이 연화사는 송함 혜성 스님께서 40여 년 전에 아주 여기 기가 막힌 터를 본인이 점지하고 땅을 조금 사가지고 현재에 이뤘습니다. 큰 스님이 저에게 유촉하면서 연화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년 하루만큼은 완전히 개방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던가 지금 물가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받지요. 그때 우리 연화사 와갖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주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 이어서 뜻깊은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연화사의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지역

0: 사회와 함께 나누는 부루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실천의 자리입니다. 앞서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만큼 더욱더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루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은요, 연화사 호성 스님께서 강수연 양주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도 바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바로 이어서 한번 전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들녘에는 그 푸르름이 자랑하고 또 꽃향기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4월, 우리 그 양주의 자랑인 불곡산 연화사에서 제3회 봄꽃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그 봄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희망차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먼저 오늘 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성 스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출연진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연화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양주의 그 정신적인 그 안식처이자 자비의 그 실천 도량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보다듬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성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화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또 우리 양주의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즐기시고 앞으로 양주 우리 불곡산 연화사를 더욱더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양주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제3회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연화사 봄꽃 음악회 2부의 막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봉축의 의미를 담은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 곳곳마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연등에 불이 들어온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2부에도 정말 이 연등처럼 빛나는 무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소개를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감성과 또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개그맨이기도 하고요. 가수이기도 합니다. 김주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함께 하신 모신 분들 모두 모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함께 하신 모두 모두 양손 머리로 박수.

자, 여기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요. 가운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여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그리고 연화사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도 박수 바로 서기요.

0: 아유, 고마워요.
1: 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이 반응 끝까지 보내주실 거죠? 네, 다음 분은 무대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무대가 유쾌하고도 감성이 깊어지는 무대였다면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정미가 넘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대를 채워줄 분입니다. 원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원주라고 합니다. 우리 인연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덕분에 양주 시민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요, BTN 라디오와도 좀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맞손자 같기도 합니다. 이분을 모셔볼게요. 김경민 씨의 무대입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전 연말목 신곡 좋아요? 좋아요? 좋으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자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봄꽃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선 무대를 펼쳐주신 트롯 황소 김경민 씨의 시원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더웠던 이곳의 공기마저 조금은 시원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다음 무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탄탄한 음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별빛처럼 사랑스러운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사랑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연화사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노라나 보세라는 곡이었어요. 인생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나게 돌아나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이제 벚꽃이 다 저버려

없나? 벚꽃이 없나 이제? 벚꽃이 뭐 여기 있구만 그죠? 여기 있네. 벚꽃들이 여기 있구만. 여기도 있고. 그래서 별사랑이 또 한 곡 더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리 벚꽃길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시죠? 네, 저도 옆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뿌듯하고, 네, 시간이 가서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별사랑님의 무대와 또 여러분의 호응에 더해지니까 이 공간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질 바로 이 무대는요, 이 봄꽃을 만개시켜줄 분입니다. 성린님의 무대가 성린님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면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제가 굉장히 또 우리 양주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모든 학자분들 또 이렇게 보러 올 생각에 아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마주하니까 아 피곤함이 다 싹 가셨습니다. 네. 서른도 선생님께서 주신 알랑가 모르겠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

0: 하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0: 강화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제공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회향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서남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80 노골이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사랑하셨던 바이샬리, 또 베살리라고 하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정든 도시를 해서 비구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아난다, 시자 아난다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베살리를 들어가면서 뒤돌아봅니다. 마침 때는 황혼이 지난 저녁 무렵 부처님께서 베살리를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난다여 외살리를 바라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멀리 보이는 외살리성, 길 없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 위로 들이온 회색 하늘, 천지간에 홀로선 부처님과 아난다 두 사람,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세종과 그것을 옆에 느끼고 있는 아난다, 그 둘을 감싸고 휩싸고 도는 깊이 모를 침묵,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바로 그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셨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부처님의 그 침묵 속에 잠겨 돌아가 안식을 얻을지 모두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베살리를 작별하고 아난다하고 같이 이제 다시 걸어서 마지막 열반지에 도달하기 전에 파와라는 파바 공백한 이름난 도시도 아닌 파와라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갔는가 하면은 이제 대장장이 쭌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는 분에게 들립니다. 이 쭌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80노구에 이 궁벽한 시골에 궁벽한 곳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 부처님 몸이 쇠약하신 것을 보고 특별히 준비한 이제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발리어 경전에는 수카라 마따바, 수카라 마따바라고

392페이지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숟가락 맞다와. 자, 그런데 이제 준다의 공양을 받고 몸이 아파서 이제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 작은 파바에서 내가 열반을 보일 곳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여기서 더 가야 되는 쿠시나가르.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쿠시나가르 열반당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준다의 공약을 받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겠으니까 준다한테 원망을 하게 돼요. 준다, 네가 잘못된 공약, 상한 음식을 부처님한테 드려가지고 부처님의 병들어서 돌아가시겠지 했지 않을까? 사람이 비난할까? 미리 다 부처님께 예방하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준다의 공양을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두 가지 공양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바로 깨닫기 직전에 우유죽을 올렸던 수자타 공양이 있죠. 수자타. 두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올렸던 준다의 공양이 가장 위대한 공양이다. 준다의 공양을 사람들은 칭찬해야 할 것이다. 준다여, 그대의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튼튼한 몸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라지는 많은 재물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준다에게 이와 같은 이익과 과보가 있을 거라고 부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난다가 대신 말씀을 전해줘요. 부처님, 당신은 어쨌든 모든 인연이란 중생에게 공덕을 지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쿠시나가르. 부처님의 연세 80살, 35살에 29에 집을 나와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35세 도를 얻으시고 교화에 나서기를, 법문을 하시기를 45년 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사라쌍수라고 나무가, 인도에 길쌍스러운 나무가 있어요. 봄이면은 활짝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꼭 거기 뭐 같습니까? 이게 이팝나무 같죠? 이팝나무. 큰 이팝나무 같아요. 이렇게 달빛에 보면은 이 나무가 환상적으로 보인다는데, 이두 나무 사이에 부처님께서 누우셨어요. 그래서 살철인데, 영어로는 살철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라나무라고 해가지고 두 가루가 있으니까 사라상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누우십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서쪽을 보고, 두 발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이게 사자 자세로 누우신 거예요. 누우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열반하시려고 몸을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게 부처님 몸이로, 이 사라나무가 꽃이, 하얀 꽃이 부처님 몸이로 툭툭툭 떨어지니까 아난 존자가 이렇게 해요. 산라나무의 목신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마음을 아시고, 아난아, 아난아, 너는 목신이 내 몸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꽃을 뿌려서 공양한다는 것은, 인도에는 꽃을 많이 뿌립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신랑 신부 가는 길에 꽃을 뿌리기도 하고, 성인이 올때 꽃을 뿌리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뭐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길에 나가려면 사람들이 꽃을 막 뿌려요. 그게 옛날부터 인도의 풍습이라요. 네팔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이려고 하시니까 목신이 감동해가지고 부처님 몸에 꽃을 뿌려서 공양 올리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하기로, 아, 저거, 안한 존자, 안 한, 저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나나,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꽃이 부처님 몸 위로 떨어져가지고, 아, 목신이 부처님을 한테 공양 올리는 거, 이래 생각하면 좋은데, 부처님께서 딱, 아니다, 아난다야. 너는 나를 평생 시봉했지만, 아직도 내 뜻을 모르느냐. 이 썩어 없어질 무상한 이 몸에 공양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열애가 내한테 했던 설법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려 하느냐?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날에도 한국 스님들이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다면은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 부처를 본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돼가지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구계라고 하는데, 사구계라 이 말은 네 가지 문장으로 된그 개송이다. 본래 노래입니다. 그 말입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승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내래. 이 말이 있죠. 그게, 뜻은 이랬습니다.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모습에 의해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하거나 이 사람은 빗나간 돌을 향하고 있는지라 결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예, 열애 부처님의 다른 명호입니다. 진리에서 온분 타타가타 열애 타타가타. 열애는 색으로 모습으로 보려하거나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빗나간 도이기 때문에 나를 볼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색성향미 촉가지고 바깥 외계에 있는 대상 물질 대상으로는 나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로 398페이지 보세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현상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뭉쳐있던 이 오온이 흩어지고 흩어지려 하는구나. 갈 때가 되었으니 미련없이 가야지, 이렇게 해요. 이 인연이 이제 다 됐구나 하면은,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착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중생의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못 떠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것이 앞에 있고, 보이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려는 것이 내 속에 있고 보는 기관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야. 내 안에 보는 자가 없어요. 이걸 모아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반하신 게 온무아, 온이 나오잖아요. 제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온이 개공하다 일어나왔어요. 왜 온이란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 생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몸, 그건 너희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과 같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정신 물질적

임신의 과정에 불과하다. 줄에 흘러가는 시간 과정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너라고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새끼 구워봤어요. 새끼. 새끼줄 그게 마해봐야 뭐 따듬어봐야 50c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구워가지고 지단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새끼 풀을 해치면은 다 집, 조그마한 집으로, 지푸라기로 다 떨어지지 나가잖아요. 우리 몸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라. 우리 삶들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이고 하루를 또 자르면 10분이 10분을 자르려는데 찰나찰나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우리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근데 우리 생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쭉 일직선으로 굴곡 연결 뭐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줄 보면은 새끼 끝과 시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고요.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 그리고 나하고 세계하고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세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시간 따라서 허락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세계하고 너하고 나누지 마라. 이 전체가 다 원이다. 원은 이것만 원이 아니고 이전 세계가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통째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나, 이걸 바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나니까 밖에는 관심을 안 들고 항상 어디 가나 자기가 외톨이 같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전체하고 살아놓고. 그리고 이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전체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원이 전체인데, 아이고, 스님, 왜 다섯 가지가 왜 전체입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이유는 색이 바로 이 물질 대상 전체가 색이라, 이것만 색이 아니고, 수, 전체가 바로 나한테 돌아 감각부로, 상은 바로 인식, 행은 바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 그리고 여기서 낱낱이 분별,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아르마리들. 이 전체가, 원이 바로 전체입니다. 원이 바로 전체. 왜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심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내 몸이 있다. 전체하고 떨어진, 우주하고 떨어진 내 몸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게 유심견이에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탈을 못 해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행에 만회를 될것 같은데, 신심이 정한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말씀이 맞지?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맞아. 이건 나가 아니야. 이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믿어. 이러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얘기도. 믿음이. 부처님이 틀린 말을 해주실 리가 없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야기했고, 모든 스님들이 2500년 동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수다원이라고 했어요. 못 믿어요? 이 몸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인연이 돼서 얻었다가, 인연이 되면 놓고 가면 그만이다. 지금이라도 난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요. 작은 수다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일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갑이란 법명을 받은 이 로봇은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도 참여합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종단 중흥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어르신 효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전 국민의 정서적 치유 장소인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려 마음속 번뇌가 거치고 평안이 가득하길 당부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본사를 직접 찾아 불안의 시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24개 국립공원 안에는 사찰과 암자만 238곳에 달할 만큼 불교와 국립공원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2: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갈등을 줄이고 서로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이 그런 것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모든 현상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나지만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이 드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덩어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3: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해요.
1: 진우 스님은 강연에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속 선명상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이 전한 선명상은 마음이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단 5초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3: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걱정근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기분 나쁜 감정이 사라질수록 내 능력과 능률은 지혜라 그러죠.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1: 강연을 마친 진우 스님은 역사관을 둘러본 뒤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함께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과거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산과 자연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에는 국립공원이 그 뜻을 이어받아 자연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진우 스님의 특별 강연은 두 공동체의 노력을 하나로 잇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학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상 첫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이 로봇에게 주어진 법명은 갑인데요. 전개대화상의 물음에 답을 하고 탑돌이까지 한 로봇 수계식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2: 예, 귀의하겠습니다.
3: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전개대화상이 묻는 말에 답하는 로봇 행자. 130cm에 불과한 키에 푸른 불빛 한 줄기밖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사부대중과 함께 의식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로봇 수계식입니다.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를 받는 건 한국 불교 최초 사례로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4: 세상이 많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도 로봇이 또 등장할 것 같아서 참 새롭고.
3: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인연을 맺은 로봇 행자에게 주어진 법명은 갑이. 한자로 막을 가에 슬플 비를 붙여 슬픔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1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회의 백미, 연등행렬에 참여할 로봇으로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니사가 함께합니다.
1: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3년 전부터 로봇의 연등회 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며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존재로 품기 위해서입니다.
1: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였던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로봇 AI까지도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3: 연비의 뜨거운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설할 수는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 갑이. 그에게 불제자가 되는 의미를 담아 계를 내린 건 우리 사회의 AI와 로봇의 윤리를 되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그 로봇이 지켜야 될 계율을 함께 이렇게 로봇에게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직은 어색하고 또 미흡하지만 로봇은 산업 각 분야를 넘어 종교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에서 열린 로봇 수계식은 뛰어난 과학기술도 자비와 지혜, 책임의 가치 위에 쓰여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계사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해서 1회 한정 연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5년 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임제가 종단 중흥의 기세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해 9월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전국 종무원장이 모인 어제 회의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종헌 개정이 무산되자 종도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7: 종도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지, 그냥 연달아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십시오 하는 게 연임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6: 검증된 리더에게 다시 한번 선택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정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태고종의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유지되었지만 종단이 안정을 찾은 만큼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종단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집행부의 대내외적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뒷받침됐습니다. 정부와 대사회적 교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종단 위상을 회복시킨 행보를 지켜본 종도들 사이에 찬성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공무원의 위상이 없을 때는 여기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제가 한번 봐본 적도 없습니다.
9: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왔고.
6: 개정 추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레임덕 방지입니다. 임기 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권력 누수와 직무 회의 가능성 등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흥 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10: 대내외적으로 우리 태보 중에 한

0: 참 깃발을 들었다고는 막 날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송원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인기가 되셔서 지금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시건이 시대입니다.
1: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한편 지난해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자칫 종도 화합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전 종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과거처럼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 채탈 도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나마 우리 종도들이 또 갈라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1: 전국 종무원장들의 동의를 얻은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안은 다시 한번 중앙종회 심판대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종원종법 개정안을 면밀히 수정 보완할 것이며 이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 한편 이날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선 연등회 동참 동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서남사 승려대회 개최를 알리고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올린 공양을 받으며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효잔치를 마련한 건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잔치마당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앞치마를 두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서울 봉은문화회관 안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들어옵니다. 대중 스님과 신도의 임원들도 뒤를 이어 어르신들 앞에 음식을 차려냅니다. 공양을 건네는 손길에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봉은사가 어제 삼성일리동과 대치노인복지센터 등 200여 어르신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영양도 생각하고 당도 생각하신 것 같고 그 우리한테 좀 좋은 음식을 주시지 않았나. 맵지도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5: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고동진, 박수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공경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7: 스님님 어른들 때 공양 날려다 드리는 것도 감동받았고요. 아주 어느 잔치 못지않게 잘 어울리면서 잘 잡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환희로웠습니다.
5: 무대에서는 흥겨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봉은사 국악합주단 홍승희 소리꾼과 윤지선 판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화답하고 손민채 가수가 등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8: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이렇게 정말 좋아요. 이런 효잔치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정말 기쁘고 좋네요.
5: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고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어르신 효잔치는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이자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9: 부처님 말씀에 착함의 근본은 효다 그랬어요.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은사도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효도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인 효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봉은사.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보존과 전승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종회의원 태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대제를 회향하고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국가 재례 문화를 복원하고 중학단의 인문학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 출범으로 전통의 숨결을 현대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치사했습니다.

0: 신원사는 출범식 후 학술 발표회를 열고 중학단 산신대제가 가진 정통성과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영천 거동사가 보탑의 내면을 코끼리가 호위하는 형상의 보현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거동사 보현탑 제막식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과 영천불교 연합회장 지봉 스님, 이연화 여성불자회 수석 부회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은 보현산에 모신 보현탑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도에서 모셔온 사리와 다란이 봉한 공덕으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자신의 뼈를 갈아 기둥을 세운다는 결기 없이 불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의 불사 노력을 치하하고 보현보탑 불사 공덕으로 보현보살의 위신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낙산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단원으로 구성된 더 행복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연주회는 연휴를 맞아 낙산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연주회 이틀째인 5일 해수 관음상 앞에서 열린 공연은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낙산사를 찾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한옥의 봄 향기를 주제로 제4회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체험관에서 진행된 사생대회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봄의 정취를 배경으로 도화지 위에 자유롭게 창의력과 감성을 뽐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관장 탄대 스님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 놓고 채색하고 담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며 지구 반대편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총 16명의 어린이에게 수여되고 수상작은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창조력과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뜨거운 댄스 경연회장이 청주 용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3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주지 각연 스님, 연수국장 지장 스님, 조기태 신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명상과 예술, 공연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블랑아트, 다다댄스 등 10개의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다채로운 힐링 체험 행사는 시민과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가볍게 걸으며 부처님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장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부처님의 초전 법륜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적 전법 의지를 다지는 전도 선언이 재현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연불 소리가 부처님 교화공원 산책로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조형물을 따라 걷는 사부대중의 우요삼자 팽렬. 화성 신흥사가 지난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1분 부처님 찬탄 만발공양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사시마지를 올리며 교화공원 곳곳에 모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원인을 소멸할 지혜에 대해 설했습니다.
2: 괴로운 사람은 이 원인을 없애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많은 중생들이 그 없애는 방법을 이제 몰라서 우리가 가지가지 이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1: 성일 스님은 괴로운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며 바르게 보고 생각하는 정견과 정사유 등 8가지 바른 길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실천해야만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어떠한 고통도 다 버리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버릴 줄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니까 중생이 항상 고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1: 이런 가르침을 더 넓게 나누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부처님 교화공원.

0: 공헌 전법사단. 100여 전법사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법을 명하셨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법과 행복을 전해주길 서원했습니다.
1: 전법사가 되어서 이렇게 동참해서 또 이 행사를 보고 또 앞에서 잠시 명상도 하고 또 우여삼접도 하고 하였더니 더 제 마음에 깊은 신심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서 참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전법의 원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환희풍물단과 마야연희단의 찬탄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율동이 더해지며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2: 기분이 엄청 좋고 뿌듯하고 좀 기다리는 건 좀 지겨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활동이 재밌었어요.
0: 오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은 새로운 포교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주지에 제천 의림정사 주지 해명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2일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화란스님, 이사장 법인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스님, 제천불교 사암연합회장 지행스님,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장 진철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명스님은 수행과 기도, 교육과 복지, 나눔과 화합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법회는 고 이동성 법사 소개 및 헌화, 감사패 전달 및 발전기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남진 땅끝 천년고찰 장은 천관사가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10번째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대웅보전에서 동학의 붉은 함성, 천관산 푸른 숨결로 피어나를 주제로 범패 이수자 현진 스님과 살풀이 이수자 신미경 씨가 회심곡과 진혼무로 억울하게 숨진 동학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주지 연등 스님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 천관산 옥산벌 전투 132주기를 맞아 이소사 동학 여장군과 무명 농민군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관사는 고대국 장흥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헌화와 주지 연등 스님의 헌다 헌양으로 음악회를 시작해 지역과 사찰이 하나 되는 대동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경북 청도 장연사가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해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신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장연사는 지난 3일 사찰 카페 아트라 개원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포교 공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페 아트라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전통 사찰이 현대적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장연사 주지 월제 스님은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한 잔의 차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나누는 장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수계식. AI 시대는 물론 로봇이 일상화되는 시대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불교의 변화.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5월 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3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1200여 년의 세월을 오롯이 품어온 지혜의 사찰 법보종찰 해인사. 이곳 해인사에는 민족의 혼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국보 장경판정과 대장경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려의 산하가 몽골의 말발굽에 짓밟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은 칼 대신 칼날보다 날카로운 정성을 모아 나무판에 한자 한자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16년이란 대역사 끝에 완성된 8만여 개의 경판과 5,200만여 자의 정교한 기록.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이 방대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이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8만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왔습니다. 머리 위에 경판을 모시고 부처님을 닮아가길 서원하는 이 행렬은 과거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경판을 이고 날랐던 신도들의 뜨거운 신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66회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모든 재난의 종식과 온 세상의 평안을.
1: 해인사 주지신 해일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처님 전에 올린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삶에도 자비와 공덕이 피어나길 바라며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께서 헌화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가야산 해인사 산중 증진 스님, 중앙종회 의원 스님, 말사 스님, 그리고 산내 암자 스님에 이어서 내빈 소개를 겸한 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인총님 유나 효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해인총님 유나 효담 스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모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회 부의장 경암 스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회 의원 진각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종회의원 하감 스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회의원 향록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께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인사 주지이신 해일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2: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득 스님들과 사부대중,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66회 고려 8만 대장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이어져온 법보 8만 대장경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중엽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 이태로운

0: 이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전란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은 마침내 팔만대장경 판각조성이라는 위대한 불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판 한 장 한 장에 정성과 불심을 새겨넣은 이 불사로 국난을 극복하였으며 또한 무명을 밝히고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고자 한 위대한 대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력 속에서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인의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자연, 기후 환경 등의 현상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 등의 이유로 인류의 미래는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AI 인공지능의 발전 발달에 의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하였던 과거의 뜻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장경을 판각 조성을 하여 인류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조성하는 불사에 또 한 분의 공덕주로서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등불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 케일스님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의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해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은 합천군수 권한대행 장재혁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함께 불보살님전에 목탁에 맞춰 합장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 국왕은 태자와 공과 후와 재상들과 문무백관들과 함께 목욕 재개하옵고 허공에 가득 찬 시방의 한량 없는 불보살님과 제석천왕과 삼십삼천과 모든 호법 영광께 비옵나이다. 몽골병의 환란은 몹시 가혹하고 그들의 잔인하고 흉포한 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짐승보다 더 심하오니 천하에 가장 소중한 불법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오리까? 그리하여 그 더러운 발이 지나가는 곳에 불상과 경전을 불살라 버리오며 부인사에 모셔두었던 대장경판도 마침내 불살라 버리고 말았나이다. 수십 년 공덕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 나라의 큰 보배가 없어졌사오니 모든 불보살님과 여러 천왕의 대자 대비하신 마음이온들

0: 이 일이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이까? 대장경판을 읽게 된 병고는 실로 저희들의 잘못한 소치인지라 후회한들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법은 본래부터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을 것이 아니었고 경법이 담겨 있는 것은 물질적 이오니 이룩되고 망가지는 것은 자연한 이치로서 망가지면 다시 만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옵니다. 처음 대장경을 새기던 연유를 상고하온즉 현종 2년에 거란병이 침입함에 현종께서 남으로 피난하셨으나 거란병이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그때 임금과 신하가 큰 원을 세워서 대장경을 판에 새기기를 서원하여 싸웠더니 그 뒤에 거란병은 곧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그리하온즉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장경이요 판각하는 것도 다를 바 없으며 군신이 함께 발원함도 또한 마찬가지이오니 그때의 거란병은 물러갔사온데 오늘의 몽골병인 듯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여러 하늘이 살핌에 달렸으리라 하나이다. 오늘날 저희의 정성이 그때 군신들의 정성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성현과 삼십삼천께서 저희들의 기극한 소원을 살피고 신통의 묘력을 내리시사 저 모진 오랑캐로 하여금 더러운 발꿈치를 돌려 멀리 달아나게 하고 다시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쉬어온 나라가 화평하고 모후와 태자의 목숨이 길어 나라의 운이 길이 만세에 태평케 하시오면 저희들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불법을 밖으로 두호하오며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하나이다. 저희들의 간곡한 소원을 굽이 살피옵소서.
1: 네. 합천고수 권한대행이신 장재영님께서 군신기군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몽골 침략의 위기 속에서도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나라를 지킨 고려민들, 군신기군문을 통해 나눈 이 지혜와 서원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 새겨지길 바랍니다. 세계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수호의지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작해온 정대불사, 오늘 역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한 특별재단에서 봉찬법요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봉찬법요의식은 해인총림 연불원장 광해스님, 노전유초스님, 승가대학 성수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됩니다. 집전단의 일례에 따라 사부대중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생각하오건대 삼보자존께서는 진리의 청정법께서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삼천세계에 몸을 놔두시어 84,000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나이다. 진리의 빛줄기로 모든 번뇌를 씻어주고 온갖 방편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시며 중생의 바람에 응해주시는 푸르는 소리의 메아리로 화답하고 맑은 못에 달 비추듯 하나이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법보종찰회 인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해인총님 대덕들과 전국의 불자님들이 법보종찰회 인사 도량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팔만 대장경을 조성하고 수호하신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축소하고자 하나이다. 태자 대비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생명을 안락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

걸었고 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동참합니다. 일체 중생의 사나운 분노심을 자비의 가르침으로 가라앉혀 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참합니다. 일체 중생의 깜깜한 어리석음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시는 팔만대장경

번뇌하여 어린 백성 깨우치고 어진 마음 길러내어 지혜롭게 성장시킨 팔만 대장경 유

삼이 세계의 자랑이라 우리 민족 문화유산 고이고이 지켜내신 팔만 대장경 수호

장경은 성교율로 이루어졌나니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율은 부처님 행동이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중생이라 하였으니 팔만 대장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으로 백성들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행복하게 만만세를 이루시다. 나무 이고 등나

0: 세계 평화 8만 대장경.
1: 이어서 해인총님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의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가는 소리길 합창단과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법을 설해주실 해인 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혜인 총림 장경 정대 불사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8만 4천 무량 법문은 세존 방편 이 중설이라 불행 고통 수 지옥 중생 복약 복용하면은 영약 낙이 되리라. 8만 4천의 무량한 법문은 세존께서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셨으니 불행한 고통의 지옥고를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참석하지 못한 분을 비롯하여 전 인류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이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며 머리에 이고 기도를 하면 밝은 강명의 길을 찾아서 영원한 행복의 안정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독경을 하면은 병고가 일체 쾌차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고 외로운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며 높은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로 영전하게 되며 마음이 소인배와 같이 좁아서 대중과 화합하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시비로 고민하는 사람은 무한대한 큰 마음을 쓰게 됩니다. 혜인사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을 머리에 이고 외우고 독송하면 작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만인과 더불어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 대지혜, 대만족, 대행복의 마음을 걸림없이 쓰게 됩니다. 중생은 재색, 식명수, 욕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오욕의 불길로 자신의 안정을 태워 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중생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불행한 모든 지옥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바로 무상한 무소유 관이 특효약입니다. 모든 중생과 만물은 변천하며 고정되게 머무는 바가 없이 공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득하면은 나라고 하는 자체도 없을 뿐이라 소유한다는 생각 또한 공적한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개인

적인 그런 편리 독주에서 바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중생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대성의 마음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개인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의 마음으로 솟아나게 되며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중생의 각가지 병을 고쳐주는 비방약입니다. 중생의 병이 8만 4천 가지로 무수하여 8만 4천 가지의 중생병을 고치자니 부처님도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내리는 법문을 하다 보니 8만 4천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 해인사에 모셔놓은 팔만대장경이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방문이며 비방과 참으로 신묘한 약이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조사의 의록 조사선 열애선 가나선 25유 간법 등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예민히 여기시고 설하신 방편의 약입니다. 중생이 누구나 깊은 신심으로 접하고 직접 독송 염송하고 간법과 하도 일념으로 실천에 옮기면 모두 불행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해인사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 분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이 정대불사의 인연으로 선대 조상 영가도 모두 다 왕생응락할 것이고 여러분도 소원 성취하게 됩니다. 영요불계 전체연하면

0: 아니라 일륜형조 삼계외하니 당은 조파 망가문이라. 용이 옷 소매를 하무틀지니 열어보이니 전체가 다 나타나고 상황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 발자취가 끊어지네. 하나의 둥근 이르리 멀리 삼천 밖을 뛰어나게 비춰주니 집에 당도에서 만 가지 문을 다 비춰주니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성취함이로다. 아옥!
1: 이어서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실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대신해 박일웅 경남행정부지사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인 총님, 방장 학상대원 대종사님,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그리고 강의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만 여장의 갱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정신과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은 종교 유산을 넘어 규록 문화의 정수이자 인류 보편의 지혜를 담은 세계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이 오늘

0: 까지 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신심과 정성 그리고 묵묵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로 세계 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항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 기념식이 8만 대장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66회 해인사 고루 8만 대장경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중의 마음을 모아 신도를 대표해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상계에 두루하시며 대자 대비로 중생을 이끄시는 부처님, 오늘 불기 2570년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을 맞아 가야산 해인사에 모인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8만 대장경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선조들의 서원이자 오늘까지 이어진 지혜와 신심의 결정체입니다. 한 획, 한 글자에 담긴 정성과 염원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법보를 수호함은 물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잊지 않고 탐욕과 분별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이 발언이 한순간의 다짐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4월 25일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
1: 네, 이것으로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를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오월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 불자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자 이제 불교 최대의 기념일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아마 그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또한 마음 평안의 달,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으로

그리고 담선법회, 봉축법회, 봉축닭 점등식, 뭐 이런 불교 박람회, 연등회, 또 제등행렬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종단 행사를 통해서 즉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승불교의 핵심이기도 한그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면서 제도하는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실천함으로 하여서 자기의 완성인 깨달음, 또 지혜로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를 구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게라고 하는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한 노천명 시인이 푸른 오리라는 그 시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산천은 지푸른 녹음으로 울창하고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5월이 마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왕의 자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 것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런 가족과 스승의 중요함을 새기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기념일이 모두 5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자 5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걱정의 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계절의 여왕, 이 말씀도 좋고, 가정의 달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해서 연등으로 마음을 빛내고 세상을 밝히는 불교 최대의 경축일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으로만이라도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쁜 5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5월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몇 번이나 맞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레고 또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5월이라고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로 해서 어쩌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혹은 IS 과격분자들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여기 있었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강대국에서 서슴치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런 자태는 그것이 아무리 적군의 수장이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80억 인류에게 치명적인 혼돈과 어려움과 곤란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3차 대전을 발발하는 어리석은 처신이라고 비난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혼란에 점철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해법이자 그 대안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불기일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의 슬로건 그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렇게 하는 표를 확정한 것 자체가 화합하는 세상의 실현을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청정, 국토청정,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또한 일심이 화합하면 세계 화합이라 한 마음 한 마음이 화합을 해야 온 세계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전쟁과 다툼과 핍박과 위험이 없는 참으로 깨끗한 정토 청정한 세상은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과 마음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합한다는 것은 전쟁도 다툼도 살상도 위협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명상의 편안한 마음과 이 세상의 화합은 어떤 관련이 있고 과연 어떤 효과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 같으면 먼저 성명상이라고 하는 이 조계종단이 주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으로 명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그 선명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 내면 관찰, 호흡 조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하나로 연결하고 스트레스와 분리된 그 상태에서 현재 자각을 높이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율한 행위를 명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명상 수행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명상은 명상의 묘물이지 아니하고 명상에 우선해서 선정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이란 단어 앞에 참선과 선정의 선을 먼저 붙인 것이 바로 참선과 선정의 전통과 그러한 특색을 중시하고 주목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계정의 사막으로 불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과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목적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계에 출현하신 그 목적도 역시 사바 세계의 중생들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명상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 안정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선명상, 이 선명상은 선정의 명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한 동일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선명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강조하신 그 가르침의 나름대로의 실천법이 성명상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선명상이라야 세상의 대화합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상은 불교의 명상법이기에 불교의 이념이고 불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과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또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러한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있으니까 생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이 생기면 슬픔 또한 생겨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긴다는 인연과 연기를 전제로 우리들이 명상을 할 것 같으면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승패도 없고 살상도 없는 대화합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1570년의 슬로건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초파의 표로 우리가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서로 참으로 공격하고 살상하는 이 지구촌의 갈등, 이 갈등으로 야기된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고의자 이 말씀은 진정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조선 개국 공신 문의공 유창이란 이 분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화합을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선 개국 공신이 문의공 유창이 표현한 하늘의 화합, 천화라고 하죠. 땅의 화합, 지화, 사람들의 화합, 인화,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 가화, 이 네 가지로 화합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화기 천하일이라고 해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천하에 제일 가는 기운이라고 하면서 천하 풍우순, 하늘이 화합하게 되면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지고 지와 오곡풍이란 말이에요. 땅이 화합하면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게 되고 인하 백왁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화합을 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할 수가 있게 되고 가화 만사 흥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후손에게 강조하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화합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인화 백왕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합하지 못하는 몇 사람 때문에 현재 석유를 실은 선박이 운항을 못하게 되고 그 여파로 100가지 만가지 사업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5 인류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닐 한 장, 휴지 한 장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피하는 19세기나 18세기의 삶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늘이 화합한다는 천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맞춰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창창해야 할 때 그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폭우와 태풍과 이상기온 또 가뭄과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 화합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하늘의 불화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시점을 꼭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거나 또 햇빛이 찬란하고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하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세상과 화합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공간적인 화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곡과 백과의 나무, 꽃과 이런 모든 잡초까지 땅에 의지하고 땅이 잘 화합해줘야 온전하게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대지의 화합, 그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화합하지 못하고 땅이 화합해 주지 않는다면 흉년과 흉작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인화는 사람들끼리의 화합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 성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쩌면 또 종교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화합 인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백천 가지 모든 직업과 하는 사업이 막힘이 없고 두루두루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나름대로 경기가 좋아진다. 호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있는 인화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 인종차별,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갑질, 노사 분규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불화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화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화는 불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가정의 흥망성쇠는 가족의 화목, 가화에 있다는 것이죠. 잘 되는 집, 근심 걱정 없는 집, 날로 날로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집들은 가정,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답고 화목하고 뜻이 맞는 집일수록 그렇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불화, 고부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가족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합하는 가족이라야 모든 일,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살림살이도 연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육화합, 여섯 가지의 화합으로 성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고 방안이 육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가에서 화합을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파화합성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화합성으로서 이 성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화합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바라이제, 음행, 살생, 투도, 대망우와 똑같이 성가의 구성원으로서 추방되고 영원히 성가로 복귀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차별이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기에 성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가라고 하기에 화합해야 하는, 성가와 화합은 분리될 수가 없는 원칙이고 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가에 전성되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육화합을, 첫째 신화동준, 신화동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으로 여섯 가지, 그리고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이런 여섯 가지 육화경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신화동주, 이 신화동주는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머무는 것이 곧 몸으로 실천하는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화합하면서 다툼이 없다는 구화무쟁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한 상대를 비난하는 말, 악하고 거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점잖고 또 예의를 갖춘 말로서 대화하면서 말로서 일어나는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입으로 화합하는 구화무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성긴다고 하는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성길 수 있는 의화동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위에 그 관계없이 대중스님들이 서로 서로를 모시고 성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모시는 마음, 서로를 성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생각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화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계율로서 이제 화합하면서 함께 수행한다는 개화동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다는 것과 같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똑같은 계율을 똑같이 지키고 실천하면서 함께 수행을 해야 성가 공동체가 청정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예의로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한 대우와 편법이 적용이 된다면 계율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수행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화합하면서 함께 화해한다는 견화동해는, 이 견화동해는 각자 다른 소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는 조율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대중과 성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화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계도 화합에서 함께 균일하게 나눈다는 이화동규는 보시받은 공약물, 그러한 수익을 모든 대중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야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종류의 화합을 몸으로 공경하여 화합하는 신화경, 입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구화경,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의화경, 계율로서 화합을 해서 공경하는 개화경, 이견,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공경하면서 화해, 화해하는 견화경,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화합으로 공경하는 이화경으로, 이제 화합은 공손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공경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화합은, 화합 자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손하고 마음속 깊이 공경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그 자체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질 때 화합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가의 화합은 그 천하와 지하와 인하, 가와 가운데에서 인하,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기도 하고 대안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굳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불신은 불화와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화합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투명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화합하는 근간이고 기반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화무쟁, 입으로 화합하여서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자비로운 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찬탄하자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은 복을 다 까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은 비수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조심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화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입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는 복이 되는 자비로운 말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당연히 저절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해서 함께 섬기고 모신다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고 또한 자존감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말씀 자체가 하늘이 하늘 아래 삼계에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자체도 모든 중생들이 우주 법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발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화무쟁, 계율로 화합을 하여서 다툼이 없게 한다는 것. 사회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도덕을 잘 준수하면서 윤리와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도덕을 어기고서도 어지럽힌 경우 지위과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한 처벌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의 적용이 불평등할 때 사회의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무권유죄, 유권무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처벌을 받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는 법의 불평등한 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한 반목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견화동의, 각자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함께 화해하라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민주적인 토론과 그러한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화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동교는 이게 대해서 똑같이 분배함으로 하여서 화합한다는 것, 이 말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곧 이화동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무상복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화동균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당연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 이익이 권력자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여섯 가지 화합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면 숨기거나 이제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복을 심는 말로 대화를 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법률과 도덕을 또 윤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법에 의한 처벌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차지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 티끌만한 갈등도 없이 화합하는 이상적인 세상, 정토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도 산채를 푸르고 아름답게 수놓은 초록과 이 초목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진 결과 그 화려함이 마치 여왕처럼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서로 어울리고 모이면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전체적인 앙상블을 보여주기에 여왕이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로 5월을 기념하고 있는 것도 가정과 가족의 화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되새기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이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그런 원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 엄력 4월 초파일이 다

주님이 간곡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들은 모두 수순을 해서 부디 다툼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는 사람들의 방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어즉비 복덕 성시고 열애설 복덕 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지 내지 사구

불은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심정 즉 선신이 필요하고 즉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한다.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남들은 다 눈 감고 부르는데 본인은 눈을 못 감으니까 참 측은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눈을 뜨고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 감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눈 뜨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감고 부르는 게 시간이 잘 가요. 가끔 졸기도 하니까. 근데 있으려면 생다지로 그냥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몸을 비비꼬고 나중에 눈 감고 있다고

보면 내 눈앞에 뭐가 어리어리해. 눈뜨 보면 그 사람이 손가락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궁금하냐.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근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때에 승용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낯선 길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날에 그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데 본인 차선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면 오토바이를 다쳐서 상대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 꺾던 동시에 거기에 뭐가 쌓였냐면 보드블럭이 쌓여있어, 보드블럭이. 보드블럭이 쌓여가지고 그 보드블럭 더미를 가서 받아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 스님이 깨어나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신기한 걸 맛봤다 이거예요. 뭘 맛봤냐면 그 보드블럭에 차가 들이받는 순간에 금강신장이라고 하는 신장이 나타나는데 금강신장이라고 나타나서 탁 막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금강신장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구인장 5층 법당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갑옷 입고 서 있는 신장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큰 금강신장에서 탁 막아주고 그 옆에는 수만 금강신장이, 적은 신장이 쫙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신장이 본인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기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착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옹호하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다. 그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게 염불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피로 보호하고 연색 즉 제천이 색을 그리워한 즉 모든 하늘이 불용하나니 즉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 즉 순환처이 무난이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 적,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삿된 생각을 하면 하늘에 있는 신, 즉, 모든 호보신장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을 항상 청정히 갖고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삿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도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즉 순환처임은 아니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즉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내가 마음을 잘 쓰면 호법신장들이 나를 보호하는데 그 호법신장이 나를 보호하면 내가 비록 어려운 곳에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가피를 얻고 없지 않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게 여러분, 착할래요? 안 착할래요? 착해야 돼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 나와있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에서 나오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착해라. 또 기도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알아서 계산 다 해요. 나 스님 좀 만나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가나 마나야. 그것도 본인이 또 뭐라 그래요? 가봐야 뻔해. 뭐라 해? 기도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스님한테 와서 스님이 상담하고 난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그 기운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그 기운이 달라서 다른 걸까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주지스님하고 상담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과 큰 스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구인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알아서 하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이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적게 생각하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를 한 번 맺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해서 천금같이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가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분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 마음이 없다면 여기 부처님께서 뚝 떨어져갖고 내가 부처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지인 월두 스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니까 빠짐없이 항상 결석단하고 오셔서 지금 이 분위기 함께 하시지만 제가 저 동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계율입니다. 계율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지나가다 뭐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별 미치게 다 있네. 그러니까 나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 장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전을 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요한 물에 우리 비치면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이 다르지 않지만 구름이 끈 부분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이 아니요. 출렁거리는 부분에 물에 흐르는 물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의 모습으로 없어지는 것 같이 부처님이 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밝고 고요하지만 중생인 내 마음에 그 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하고 은은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져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들 그 진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그 분당 대광사에 있을 때 한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서울 관문사에 제가 총무리 있을 때부터 봉사를 잘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 잘 하셨던 분이 어느 날 분당까지 찾아왔어요. 뭐 내가 분당에 갔다가 날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관문사에서 친했으니까 반드시 스님을 찾아올 땐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예? 아주 용하셔. 그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딸을 길렀는데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어. 디자이너가 돼서 돈도 잘 벌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 신랑도 잘 얻어가지고 대기업에 박사 연구원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결혼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됐고 본인들도 만족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젊은 부부가 시댁의 부모님들 모시고 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문어 숙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시켜서 삶는 동안에 그 문어 삶는 거를 왜 가서 젊은 보살이 봤는지 그걸 보다가 해가 닥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착했겠어요. 그죠? 문어가 삶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신이 옳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품해달라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집에서 너무너무 몸이 타니까 날, 분당에 있는 날까지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묻는 게 뭘 묻냐면
스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이 뭐냐? 그건 제가 가르쳐 준 게 딱 한 가지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문어가 삼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얘기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그거 말고 또 없냐고 묻고 또 한참 설명하고 나면 또 일어나다 말고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거 말고 쉽게 되는 법이 없냐 이거예요. 쉽게 되는 법은 없다.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래. 그래, 그럼 스님이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그거 말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천도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님이에요? 어? 이제는 또 무슨 그 얘기를 갖다 붙이면 또 뭐냐면 월도 스님은 가면 가기만 하면 천도에 지내라고 한다 소리한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도제고 뭐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도도 본인이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답을 가지고 와요. 스님한테 가면 뭐 이렇게 돈 들여서 뭘 하면 좋겠다. 나는 억지로 하지 말아 소리는 안 하는데 나는 돈 들이는 얘기는 잘안 해. 그건 알아서들이 할 일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보면 얘기가 호법신장이 옹호할 만큼 기도하고 사시고 호법신장이 옹호할 만큼 청정하게 살려고 애쓰고 겉과 속이 같은 부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불용죽 내한 방이불하니라.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즉 이에 편안한 처소가 있더라도 편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 못된 짓 많이 했어. 번뇌가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주고 잠을 자는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와야 안 와야? 요게 그 얘기예요.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 즉, 아무리 편안한 처소에 있더라도 편안하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 편한 게 극락이야. 이해되십니까? 마음 편한 게 극락이에요. 좋은 침대가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 편한 데가 극락이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구인사 4박 5일 길도 가면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내몸 하나 누일 정도로 가지고 씨름을 해도 밤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쭉 피고 눕는 순간에 행복해 안 행복해?

그런데 처음부터 비단검진 깔고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심 속에 누워있으면 밤새도록 잠이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응?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면요. 눕는 순간이 극락이야.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뛸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딱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을 단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 편안하지 않아. 즉,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 하늘과 나는 다르지 않아. 내 마음이 하늘이 감흥할 만큼 살면 내가 하늘이요. 내가 하늘이 나를 거부할 만큼 살았으면 나는 이미 거부되어진 부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럼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하대요? 중생이 부처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이미 부처고, 부처의 생각을 머금으면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고, 부처의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 순간은 이미 부처일 수 있다.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 여러분들이 항상 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송할, 송하여 가로되, 이욕, 요망, 인욕쇠요. 이기적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무슨 얘기냐면, 욕심, 나라고 하는 부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취하다 보면, 염라대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가둠이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라오라 손짓하여 부르는 극락에는 도달하는 사람이 적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손사래치는 지옥에는 문정성실을 이루는구나.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 아니에요? 저 지장보살이 지옥은 오지마라 오지마라 이것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고 손사래를 쳐. 그런데도 거기에 문정성실을 이뤄. 극락에서 아미타불이 극락에서 손짓을 해. 이곳에 와라, 이곳에 와라.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극락에 머무르는 자는 거의 없더라. 공덕을 짓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요. 진리에 순응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갈 건지를 잘 선택하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 대주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삶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더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무지몽매합니까? 현대인들이 무지몽매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옛날 분들은 문맹자가 많았어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야 몇명안 됐어요. 한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야말로 대학 중용을 공부해서 그 석학소리를 들었던 사람 몇명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문맹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대로사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무주몽매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글로벌 시대에 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뭐 세상이 똑똑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지몽매라 그랬어요. 왜? 인과를 모르는 삶을 사니까.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서로 약속으로 실행하는 삶은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인과를 생략하고 삽니다. 내 이익에 우선하고 물질에 탐착하며 경우를 저버리고 이익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제지간에 어떤 형제가 배고파서 삶을 못 산다 그러면 보증을 서서라도 형제를 서로 살려고 애썼던 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옆에서 골아자 죽어도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만졌다 준다고 해도 안 주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부모가 벌어놓은 돈,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을 하면
요양병으로

내쳐지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분분하게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어도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걸 우선적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썼던 것이 과거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지몽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과에 근거한 부분이 도리로 봤을 때는 현대인들은 야같지만 무지몽매요. 그 인과의 이치를 믿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못 배웠지만 그들은 지혜로웠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부분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끝없는 투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다하고 있지만 돌고 도는 인과 이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모르는 부분으로 치달아가는 걸 아닌가. 뭔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선인 선과의 악인 악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인 선과의 악인 악과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스님에게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러 와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스님은 눈 감으면 쿠벽하는 세상입니다. 아구악작같이 살아야 잘 사는 세상이지 스님처럼 말하는 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부분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으로 놓고 보면 참 무지몽매한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 사이클은 아주 큰 사이클이에요. 불생불멸의 사이클. 윤회의 사이클 중에서 나를 정말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현상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지.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의 욕심만 내다 죽는 인생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현실을 살아가는 부분에 단소 편리함은 있겠으나 그것이 내가 죽어 다시 태이는 윤회계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을 남겨놓고 죽어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수천억을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나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나 죽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고 소유해야 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고 있기에 무지몽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맞는 얘기가 아닐까.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 이후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인과를 배우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간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좋아야 되고 내일도 좋아야 되고 그 이후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가르침. 바로 그것은 부처님의 인과를 믿는 거다. 그 인과의 본질은 처음도 둘째도 끝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정행탑을 접연대니라.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맞아주시느니라.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화대로 영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 자체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법회를 했어요. 서울 관문사에 있을 때는 제가 3년 동안을 매일 법문을 했어요. 밤 12시에 항상 하루도 빠지 않고 거의 법문을 해서 1년이면 3, 4일 정도 빠지고는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법문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이는 인원은 많았어요. 하루 전에 기도하러 모이는 인원이 1,000명 이상씩 모였으니까 방송에 모자랄 정도 돌아갔고 법회에 오는 인원이 3,0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관문사가 좀 이렇게 그
포교가 되고 나

이후에 또 나를 보낸 데가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절만 지어놓고 신도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또 가라앉아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관문사 있을 때만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토요 법회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만 항상 법회를 했어요. 저녁 9시에 꼭 법회를 했는데 어느 날 법회 5분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한 통 온 게 뭐냐면,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호흡기 꼽아놓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근데 너무 무서워하신다.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그리고 스님을 찾는다. 나는 스님을 찾는다 그래서 날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스님이면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그때도 거기 스님이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분 후면은 신도들이 그 법문을 해야 되는 법회인데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서 내가 5분 후면 법회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 법회는 잠깐 미루시고 잠깐만 다녀가셔도 좋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스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나는 그때만 해도 날 찾는 줄 알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병원이 우리 그 대공에서 5분 거리, 5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진짜 신호등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차만 타면 5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전화하신 그 가족들은 나를 보는 순간마다가 이가 갈릴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임종 씨에 스님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안 왔다. 그럼 내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좋은 스님입니까? 나쁜 스님입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평생 나쁜 스님 되지 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꿔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그 아버님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운명 직전이 있어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죽지 말라고 난리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절박해서 하는 소리지만 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죽고 싶어 죽어? 본인은 지금 완전히 그 사생을 지금 아주 패하고 너무너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도 기대되고 그냥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다 말고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스님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남이아미타불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남이아미타불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이아미타불 불러도 되고, 내가 배운 거는 관세음보살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통에 떨고 있을 땐 관세음보살이 최고라고 나는 관음경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도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못 부르니까 마음으로라도 부르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환자도 입으로 덜멀덜멀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분이 편안해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뭐 특별히 어떤 걸 해서가 아니고 내가 들은 대로, 큰 스님에게 들은 대로만 얘기해 줬는데도 편안함을 얻는 걸 보면서 참 부처님 같기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법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게 한마디 더 했어. 혹시 날 또 찾거든 불러라, 내가 올 테니까. 그러고는 올라왔는데 법회 끝나고 그 이튿날 저녁 될 때까지 조용해요. 근데 그 이튿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스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근데 나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나는 제 아버지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 근데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누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님 어저께 스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떨었던 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정말 어저께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간다고 너무 공포를 줘가지고 두려웠었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편안해졌다. 그리고 꿈속에 저 밑에 서울대학교 병원 입구에 꽃차가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꽃차 타고 좋은 데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에 안도를 시켜주더라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루를 더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안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좋은 데 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 죽고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49제도 이렇게 지내시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우리가 먹는 착한 마음 한 번 한 번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나는 이런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행탑을 접연대리라. 즉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를 통해서 맞아들이는 부분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항상 내가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미래가 그만큼 아미타불이 이끄는 연화자대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가라. 이거 누굴 믿는 겁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행동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처세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는 그거는 기억해 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어차피 감겨질 나의 업이라면 좋은 업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야 안 좋아야? 왜 대답을 안 하셔? 참 묘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그 마음이에요. 그 심보, 그 심술. 그 부분이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중에 참 나쁜 심보, 그 나쁜 심보는 반드시 빼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부처님한테 빼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빼내야 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남 잘 되는 일, 남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에 기뻐하고 남 안 되는 일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보살심이라. 자꾸 연구해야 돼.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질투야, 질투.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부분 그거 빼야 돼. 그래서 보자기 중에 제일 나쁜 보자기가 그 심술보가 제일 나쁜 부분이니까 그거 빼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가셔라.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부처님 진리를 가까이 하면 영겁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청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신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함을 가르치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가르치며,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평등함을 가르치며,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0: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0: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1: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깊이가 남다르고
2: 네. 정말 남다라요.
1: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고 랜덤 재생을 하면 홍진학교 허버범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5: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땡큐 땡큐 땡큐 오 나만의 그대 땡큐
0: 내 사랑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땡큐.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칠판에 썼습니다만은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한 달 전부터인가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도달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써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

대개 10년 동안은 금강경 강의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금강경 하면은 이제 나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은 그 상이 없는 도인의 세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인데 그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감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는 제가 배운 소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슬기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절대 세계라는 이 표현은 우리 스승이시든 백 박사님이 쓰시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 용어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절대 세계라는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아상이 없는 사람들, 도인들의 이야기. 근데 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경전에 나온 것을 쭉 보면은요. 육신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타심통을 하고 견성성불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추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교가 다인 줄로 알았던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공부한 즉 백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불교는 불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행복의 세계로 바꾸고 우리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삶을 바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다고 생사해탈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타각세를 바꾸어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 후진국을 바꾸어서 가난한 후진국을 바꾸어서 부자의 나라로 바꾸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역시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금강경만 강의할 게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해서 실제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의 실지 이야기 실지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고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우리가 더 그 세계에 근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여기 저 PPT를 보면은요, 이런 이제 중생도 금강경 실천 수련으로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오타각세를 극락세계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금강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성자의 말씀도 신통자제한 또 죽어서 천당이나 가는 생사해탈이나 하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 보더라도 현실을 어떻게 잘 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마음이 나게 되고 이 공부를 의욕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의 발전이 있고 또 불교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 개인의 행복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극락정토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제목처럼 중생도 실천 수련으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지금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불교를 처음으로 알 때에는 불교가 참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도통을 해보고 싶다 절대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을 하려면요,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는 도저히 승려가 물론 되지도 않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승려 된다면 받아주겠습니까? 이건 승려가 되는 길이 바로 밝아지는 길, 절대세계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나는 도저히 뭐 내가 아무리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가정생활 다 접고 절대 세계가 아무리 좋지만 그 시기로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절대 세계라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활로 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으로 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말하자면 장교 생활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때도 뭐 오히려 그때가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늘 불경을 읽었고 집에 와서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뚜렷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은 없었지만 관세음보살이 좋다고 그래서 틈남은 관세음보살을 늘 읽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이게 보초를 쓸 때도 장교들도 보초 쓰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군대 생활은 아무리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도 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수도의 생활과 수도의 생활을 하려면 이 군대도 안 가고 군대 안 가는 어떤 그 카도 저 기독교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군대도 안 가고 바로 이 군대도 거부하고 승려로서 출가해서 오로지 수도 생활만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이 둘을 다 하려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다 하려니까 관세음보살도 잘 안 되고 고통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 왔는데 군대 생활이 그대로 지옥 같았었어요. 제가 의무 기간이 만 2년이었는데 참 부끄러우게도 이 장교는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요. 하루하루 제대 날짜만 쉬는 초라한 장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군대 생활이 하도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장 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긴 아는 불교는요. 불교가 참 어쩐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공 서적을 제껴놓고 불경만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했는데 요새 왜 이래 제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쉬지 않고 했었는데 왜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 신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이제나 한시도 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근심 걱정, 학점 걱정, 가정교사 어려운 삶을 끌어나가는 걱정 등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전생부터 가져왔는. 한시도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심이 좋아서 도통 오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별로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왜 안 나아지는가고 봤더니 이 자기가 그 섬기는 절대 그 공경심으로 섬기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있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의 말을 복종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학생들 수련회에 갔을 때도요. 제 질문을 교수님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셨고 스님들도 다 대답을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64년도에 스님들과 함께 그때 아주 쟁쟁하신 강사 스님 이기영 또 그 서경수 박성배 이런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최고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 그런데 그런 타너 스님한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꽤 잘난 거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절대 공경심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못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시다면요. 빨리요. 자기 잘난 생각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절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66년도에 그 스승을 만났더니 아침 저녁으로 일동을 해라.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근데 요것만 해서 그 이튿날부터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것만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이거 스승 없어도 아침 저녁 일독하고 올라온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다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안 그랬어요. 제가 바로 곧 다녀온 그 다음부터 5시에는 일어나라. 지금 생각. 근데 제가 한때는요, 그 학생 때 전생에 닦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센스가 빨랐던 것 같아요. 척 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알아줬어요. 그 친구 마음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알아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게 저는 신경쇠약병 걸려. 근데 알아가 보니까 쟤는 안 좋은 애다.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고 다 시원찮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짐통 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걸릴 뻔했습니다. 야, 제발 몰라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알아지는 게 싫었어요. 알아지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지길 바랬더니 정말 또 몰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던데요. 근데 이 도인이 얘기한 다심통은 제가 얘기한 그렇게 알아지는 거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다심통으로는 신통자재한 도사처럼 돼서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과연 지도자가 제대로 될까 너무 미리 아는 척 해갖고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심통이라는 영적인 높은 세계에 갔지만은 이게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제가 좋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뭐 저는 경전을 읽기를 참 좋아해서 많은 경전을 보면 신통자재한 도사들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암부 경전은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생사해탈한 도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밝히다 보면 다심통도 하고 싶고 숙명통도 하고 싶고 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판 도사가 돼서 미래를 알고 이렇게 되면 뭐 돈 버는 것도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의 길과 신통도사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신통도사의 길을 가려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아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백 박사님은 이렇게 다심통을 얻어서 도사 역할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주 뻥 뚫렸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더 하세요. 그래서 요 뼈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3배가 되는 기간, 27년 동안 일심으로 이제 그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 환골 탈태가 돼서 이게 거의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중생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천수천안이 된대요. 얼굴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것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는 얼굴에다 모든 표정을 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척 보면 다 알죠. 제 속을 뻔히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자의 반열과는 틀려요. 근데 군자들은 자기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아상을 쉽게 화내는 것도 쉽게 받치고 이러니까 저처럼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해도 자존심 팩해서 얼굴에 아주 얼굴을 붉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간파당하죠. 이런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제주는 데모하고 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지.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보다 좀 대담하긴 해요. 요새 애들은 단식투쟁 안 해요. 왜냐하면 A학점 받으려고 단식투쟁 빠지는 애들 요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세계가 있더라. 백 박사님 얘기예요. 이 공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아, 정말 사람 중에서도, 제가 그때도 큰 스님들 좀 많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담 스님 법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관흥 스님이라고 또 큰 분이 그분 법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어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주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운호 스님 법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요새는 힘들지만 그땐 큰 스님 법문, 종종급의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홍 스님한테는 대학 쏘는 잡으실 때 가서 토론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여러 스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있더라. 완전 그 절대의 세계는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백 박사님이 최초였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인도에 뭐 크리시나 무리티 라마나 마하리시 등등 성자들의 세계 또 다라이 라마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쭉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실천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경지까지 왔다. 이것은 뭐 생사해탈은 물론이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아, 이것은 대학 공부 이상의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도를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게 제가 제일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수도하다가 사실 스님들도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 버는 길이 막히니까요. 수도하려고 그러면 돈 버는 길과는 등져야 되니까요.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 잘 알죠? 무소유 해갖고서 돈 혹은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둘이 이율배발적인 갈등으로서 저한테 숙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도 그걸 아시고 이 숙명통으로 그 지혜가 얻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아,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은 밝아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공부로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백 박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훌륭한 성인이라고 했던 분들,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래 와서는 그 뭐 백박 요 저 제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은 다 영적인 가르침 못지않게 건강한 사회인의 가르침도 다 실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비롯해서 생사해탈 문제까지도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요 그 이야기에는 특히 백 박사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분 밑에서 제가 4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백 박사님의 얘기가 나온 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서가열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 달마대사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능대사 같은 이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백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또 그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다 지혜로운 이야기로 그 아주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스님, 그는 스님이 아닙니다. 신선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산 부처님처럼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닮으려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닮으려고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나아가선 생사해탈하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었다. 부처님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럴 때 비로소 중생지도라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 중생지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졌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이런 표현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들으셨습니다. 예,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은 학생 때 어른들이 많이 추워줬어요, 우리들을. 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갖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네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일세. 아, 자네들이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가세.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고 또 우리들이 4.19를 일으켰고 63 데모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인들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던 이제 과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깨치니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도 그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갖고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께서 하신 저 표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뭐냐?

부처님께서 84,000이라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팔만대장경의 경전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나 몰랐을 때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 같은 거 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그냥 곧잘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화학 같은 것은 제 중고등학교 때 곧잘 했기 때문에 아 나를 당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런 오만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보니까 야 자신만만했던 그 화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모르고 내 정도가 다 안다라면 이 과학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자꾸 하다 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상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맹철호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부처님 말씀이 참 재밌고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맨 한 30분씩은 경전을 읽었을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생활, 장교 생활 할 때도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 마음 붙일 데가 없어. 꼭 집에 오면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계속해서 읽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49년 동안 아암부도 서러우시고 방등부도 서러우시고 뭐 아암부, 금강, 반야부, 법화 열반부, 화엄경도 이 양이 방대하거든요. 하실 말씀이 없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아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뒤늦게 그건 한참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읽으시고 내가 나중에 따라 읽으라고 할 때 다시 복창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마디. 부처님은 아무 허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밝은 빛이다. 이거 이외에는 허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라는 것은 백박사님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박사님이라고 한 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세미나 시간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서가열의 말씀이 옳더라.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통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박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를 해봤더니 도통의 세계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이 강의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체험해봤더니 주경야선 가행정지로니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얘기를 안 한다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당신의 체험 얘기를 하시고 실감나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제가 그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이 공경심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빠른 방법이더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쉬었다가 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악을 저질렀다면 바로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다신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탁한 물도 많이 줄을 놓으면 그 힘으로 물이 곧 맑아지고 안개나 구름도 걷히면 달이 곧 청명해지듯이 악을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이와 같이 사라진다. 비록 죄를 범한 것이 있더라도 참회하여 뉘우치면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있는 관계가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고심을 내네요. 그분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핸드폰 깨졌어.
7: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하니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0: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0: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예정입니다.

0: 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업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같이고 활짝

0: 짝기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이어온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 성과를 조명하고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으로 불교 호감도 상승을 꼽았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정관계 인사, 동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등불이었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원력을 모았습니다. 승납 25년 이상으로 조계종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아든 스님들은 불패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지경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지 3주년을 맞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기념법회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병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억불숭유의 시대인 조선에서 진관사가 당대 학자들을 위한 지성의 거점이었다는 걸 밝힌 책이 발간됐습니다. 박혜진 작가

0: 그의 책 시로 짓다 조선에서 당시 불교의 또 다른 역할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 상승을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으며 부처님 오신 날까지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포교화 전법에 적극 활용하고 선명상 등 불교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회와의 소통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제불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선명상대회와 담선법회 등 올해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와 방향을 짚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올해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2: 지금 한국 불교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한 많은 관심은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생동감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 진우 스님은 이런 활기찬 기운을 소외된 이웃에게로 이어가겠다며 연등회 등 남은 마음 평안의 달 행사가 불자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로봇 스님 등을 예로 들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방편은 될 수 있다며 AI를 교육하고 전법 포교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오히려 인공지능 AI를 이제 포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참다운 불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AI가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AI를 우리는 열심히 불교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
1: 또 한국 불교 수행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호응하는 노력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선명상 복음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자 내지는 출가자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의 일환으로는 선명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1: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상승한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4년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2: 불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4년 임기 동안 그런 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불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16일 연등행렬에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등 AI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를 더하며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시대 변화를 적극 도입하는 불교의 변화. 올해 연등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1906년 명진학교로 첫 걸음을 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구한 역사 속 시대의 등불이 된 동국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한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AI로 재탄생한 만해 한용운 선사와 제자 범산 김범린, 미랑 서정주 등 동국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후배 동국인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념식.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교내 불교동아리 회장, 전법특임 교수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700여 동국인이 모인 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중

0: 기금이라는 의미를 담아 발전기금 1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정신적 등불이 되주길 기대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0: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종단을 뛰어넘은 스님들의 축원도 이어졌습니다. 정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족의 암흑기, 구국의 정신으로 탄생한 동국대는 단연 민족의 등불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2: 이러한 동국대의 저력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다시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0: 석전 박한영 스님 전서 편찬위원장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년을 맞아 출판한 스님의 전서 10권을 간행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20주년을 기념해 코끼리의 상서로운 기상을 표현한 새 엠블럼도 공개했습니다. 돈관 스님과 윤 총장은 새로운 동국 100년을 향해 더 큰 지혜와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청년이 희망이고 교육이 미래이며 불교의 정신은 그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을 넘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4: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대학교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0: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전 동국대 이사장 일면대종사, 주호영 국회 부의장,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롯해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도 참석해 모교의 120도를 축하했습니다. 확신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동국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원력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조계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청정한 승가 가풍을 세워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6: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대불 보살께 없으는 정명하여 주옵소서.
7: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과 현덕 법계 품서식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비구 스님 64명과 비구니 스님 45명이 장궤 합장한 채 종덕과 현덕 법계의 서원을 받듭니다. 종덕을 대표한 해공 스님과 현덕 대표 해심 스님이 법계증을 받고 이어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이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전달받습니다.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 스님들의 눈빛에는 수행의 무게와 전법의 원력이 서립니다. 오랜 수행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순간입니다.
8: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 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음하겠나이다.
7: 조계종이 어제 불기 2570년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쌓아온 수행과 헌신의 공덕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승가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의지처가 돼야 한다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 부처님의 전법을 바탕으로 청정한 승가 공동체를 구현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불교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7: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출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법 등을 밝혀나가길 당부했습니다.
10: 법계를 품서받는 수행자들이여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 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 등을 전성하며 불태전의 신심으로

0: 정진해야 할 것이로다.
1: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도 봉행됐습니다. 비구 스님 85명이 중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46명이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와 행정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무겁겠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큰 장점으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등 교구 본사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걷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전문 요양시설인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은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법회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유근 기자입니다.
3: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미타불교 요양병원 법당에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3년 5월 조계종 직영의료기관으로 첫 발을 뗐던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3년. 지난 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칠장사주지 지강 스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개원 초기 4명에 불과했던 이번 스님이 현재 22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종단 숙원 사업이었던 승가 요양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4: 우리 요양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스님들이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다가 또 건강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시 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요양병원은 늘 우리 종단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이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개원을 하게 돼서
3: 나눔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병원 이사이기도 한 지강 스님은 개원 3주년을 축하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강 스님은 나홍선사의 선실을 노래로 읊으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5: 물같이 바람

0: 병원이 한층 더 발전해서 우리 스님들 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 지난 3년간 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감염병실과 치매 전담병실을 확충하고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계종 숙녀복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원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 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공단 숙녀복지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또 어른 스님들이 많이 이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모실 그런 예정입니다.
1: 병원 측은 향후 제2병동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승가복지의 성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스님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원력이 한국 불교 승가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스님들을 표창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회공 스님과 혜신 스님, 3급 수석 자오 스님과 도현 스님, 4급 수석 광조 스님과 선혜 스님에게 표창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행자는 위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라며 수행자가 건강해야 불교가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진다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수석 합격자 스님들은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며 종단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협이 올해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취임 이후 올해 세 번째 기금 전달에 나선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어제 이영우 공공금융부문장, 정지선 농협

0: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농협의 사회적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강호동 위원장은 은행 가운데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가장 큰 기관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유교 국가로 알려진 조선, 하지만 조선의 지적 토대에는 불교와 시문 전통이 함께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진관사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시문화와 불교계 역할을 재조명한 책, 시로짓다 조선이 출간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조선을 흔히 숭유역불의 유교 국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시와 문장은 과거 시험과 정책, 외교 문서 등을 좌우하는 통치의 언어였고, 이런 문화 속 국가 운영과 지식 체계에 불교 지성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신미대사의 생애와 활동을 추적하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박혜진 작가가 펴낸 책 시로짓다 조선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 전기 진관사가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문장과 사유가 축적된 지성의 거점이었다고 밝힙니다.
2: 유불 통섭이었고 그리고 훈민정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가장 중심에 선 절이 진관사였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의 메인 프로젝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됐고
1: 세종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머물며 공부한 곳중 하나가 진관사입니다. 당시 박팽년과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진관사에서 독서와 연구는 물론 시문 교류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자는 또 조선 초기 고승인 천봉 만우대사와 이람 학전대사의 행적을 복원해 스님들이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문 활동을 펼쳤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2: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들과 천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진관사의 사가 독서를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진관사에서 주지로 있었던 분이 이람 학전이셨고
1: 그 과정에서 두 스님이 억불정책 속 밀려난 존재가 아닌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시문을 남긴 명문장가였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성리학자들과 스님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책은 동시에 과제도 제시합니다. 사찰에 축적된 시문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학술 연구, 지역 사찰 간 시향 네트워크 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580주년을 맞는 올해, 책은 조선을 유교국가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시문과 불교 지성이 함께한 문명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시도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빅거울 광주의 관문 KTX 송정역 광장에 정림사지 5층석탑 형상에 봉축 장엄 등이 자비광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훈 스님,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도재 스님을 비롯한 사암 스님과 지자체 관계자, 신행단체, 시민,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송정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도재 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혀 광산 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삐뚤어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점등식은 보은사와 빛골 포교원 합창단의 찬불가, 광주 전광고 힙합댄스 동아리 공연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천태종 울산 정광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광사는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 등 500여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정광사 주지 경혜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불성을 깨닫고 부처가 될수 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며 탐진치 삼독을 멀리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철야정진 법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동해지방경찰청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경승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해청 4층 경승실에서 열린 법회에는 경승실장 삼화서 주지 임법 스님과 김인창 청장을 비롯한 대중이 참석해

가족들의 안녕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동해청은 이날 강릉 노교사 조지 성인 스님과 월정사 사회국장 지철 스님을 경승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승실장 임법 스님은 동해바다 수호의 노고가 큰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축원했습니다. 김인창 청장은 스님들께서 해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해양 영토 주권과 해상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중국 항저우 불학원과 함께 불교 문화 교류 특별전 제4회 불법 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불법 동원은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로 양국을 대표하는 불교 미술 교육기관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에선 독창성, 창의성이 드러나는 동국대 불교 미술 전공생들의 작품과 전통 화법을 고수한 항저우 불학원 소속 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동국대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업고 거대한 수미산을 수천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부모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보답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심을 전하는 따뜻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0: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사실 계 그리고 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내실 때 지켜야 하는 룰, 규칙인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율에도 똑같이 우리가 발아이나 승잔, 다양한 죄목들이 있어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윤리, 도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 도덕일 겁니다.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수행자, 즉 출가이든 재가이든 그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자가 그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감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 불교적으로는 발언이며 서원인 것이 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존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개인 것이죠. 그래서 개를 받았을 때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인이 됐을 때 지계, 즉 개를 지니며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많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에서도 이야기라는 게 해야 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되냐? 내가 나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한 존재가 지금은 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신이 부족하냐, 위냐, 아래냐 라는 그러한 우열, 서열을 매겨가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새로운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불교에서 한 부처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듯 불교에서도 한 존재 속에 한 법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의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숭고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굉장한 고유의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비교 속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둬서 끊임없이 이분화시킨 잘라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심불급중생 시삼부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절을 가셨을 때 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문. 누구도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이분화시키고 점차 이분화된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조차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조차도 다 비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대도 또한 우리도 비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잣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바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떤 힘으로,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등등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상은 바로 쌓냐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된 것,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틀리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불교를 보니 예전에 이런 것들은 틀렸던 불교다. 누가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틀렸다라고 불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불교로도 누군가는 깨달았고 그 불교로 누군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요? 본인이 어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파이집 현상공이라 하여 아집보다 무서운 거를 법집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함께 지혜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가득 채워서 내 법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와 비교하는

너무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비교와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 학력, 재산, 직위 그 정도를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우리 가정조사하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우리 호구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자마자 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판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의 손주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세세해졌죠. 옷, 명품들이죠. 차량, 더 커야 됩니다. 물건, 남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되죠. 외모,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습관, 습관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열풍, 무슨 골프 열풍, 테니스 열풍, 모두가 다 그것만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그냥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같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욕하거나 견뎌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뛰면서도 다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제가 또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습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기록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서브3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 선수급이어야 되는데 서브3를 못하면은 마라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도 지금은 서브3를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 즐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취미이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인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해야 되고 그 열 속에 나아가 백, 천, 만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의 삶 속에 나다운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초라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하는 건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서열을 다투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삶을 서열로 비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에서 우리 해인사에서 학감을 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1등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거냐? 너에게 맞는 수행을 찾고 너의 앞으로의 승려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가대학 강원인 것이지 여기서 서열을 다투고 도반을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도반을 앞질러 가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도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10등이면 적어도 구등한 도반이 저 덕분에 10등 안 할 수 있던 겁니다. 그게 미덕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인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귀찮아서 땡땡이 치다가 꼴등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생각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행으로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치달듯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금의 이 삶. 결국 비교는 끝없는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준비해놨는데 비교, 비교, 비교입니다.
요새는 좀 진부해서 쓰지 않는 편이죠.

남 엄치나 무슨 뭐 남 요새는 저것도 많은데 친구 남편 연봉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비교 지옥에 갇혀 산다. 유독 심한 한국의 비교 문화. 옆집 아들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면 어떻게 하냐? Only do. 오직 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전에 찾아보는 그냥 모른 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 번쯤 시도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옷이 저 사람보다 초라하진 않나? 이 차 내릴 때 괜찮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안락해서 승차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람들 많을 때 문 열고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족들을 태우거나 나의 일을 위한 거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게 차인데 내리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차를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죠.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한참 웃었는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차키를 삐빅 누르면서 그랜저를 보여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랜저 뭐 너무 좋은 차여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상징이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해서 그거를 하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무리해야 되죠? 그냥 내 지금 형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것을 하는 남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의 고통은 누가 갚죠? 내가 갚는 겁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괴로움만 있을 겁니다. 벌어도 내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도 또 빚을 내야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반월 발언기에서는 원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죄로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35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 때 비교와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순해야 된다고 하죠.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그냥 비교와 쫓아가기 바빠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역순할 것입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로감만을 줄 겁니다.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왜 필요한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어쩌면 그걸 찾는 여정이 삶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어서 삶이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삶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깊게 물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종종 바꾸실 겁니다.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핸드폰은 꼭 바꾸실 거예요. 왜 바꾸죠? 구형이 됐기 때문이죠. 왜 구형이 될까요? 아, 물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하니 이게 형편없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 잘 샀던, 그리고 잘 쓰던 핸드폰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펼치기도 하고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 계속 비교하고 이게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초라해 보인 겁니다. 나와의 추억, 나와의 사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인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초라하다. 부족하다. 이 하나로 나와 보냈던 시간,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전자기기다 보니까 때 되면 바꾸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또는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함께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추억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새 걸로 사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쓰레기통, 재활용,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걸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물건이든 삶이든 그것들을 계속 나와 함께 그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를 계속 나라고 두는, 불교에서 무아죠. 무아를 찾지 못한 채 고집불통의 나만 둬서 비교와 판단으로 찾고 알고 확인하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거는 좀 좋은 건가? 그리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어때? 난 어때? 그거 어땠어?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땠어라고 하는 그런 확인. 그건 못됐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어땠어? 괜찮지? 네 거는 어때? 왜 어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고 훨씬 좋은 것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이걸 준비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 아니면 그건 못된 겁니다. 못된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못된 게 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왜? 악인 곡과 악한 원인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비교와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엔 신구의가 삼업으로 작동돼 무거운 하루, 남겨지지 않고 부족함만 느끼는 허망한 하루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나온 곳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학자님이 나오신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투게더 때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 집단주의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받던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고 내가 힘들어서 했었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내 삶은 초라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런 비교를 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해. 저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 리모컨보다 더 비싼 리모컨이 있어야 투게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리모컨으로 눌러야 이게 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죠. 쓸모에 의해서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쓰면 되는데 계속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에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쵸?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사회 비교의 적나라한 쟁탈전이 바로 SNS입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해인사를 나온 뒤로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불자님들께서 어디서 뭐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올려두기만 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SNS라는 걸 제가 쭉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의심이 드는 게 진짜 다들 이럴까? 이 한 장면, 이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까라는 뭐 그들에 대한 걱정이죠. 저의 연민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죠. 그래서 결핍을 좋아요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아지면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지위가 됐구나.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거를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오히려 뭐 뉴스위크나 그런 책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심각한 일인가 하고 열어보면 그 얘기는 진짜 온데간데가 없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불교계 뉴스에도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쓸 때도 있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뉴스를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나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게 처음 화면이 있죠. 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썸네일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뭐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 한 장면을 아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점차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표현들도 미묘한 선을 지키죠. 비속어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미세하게 섞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을 그 미세함이 더 큰 자극을 주죠. 대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학자라는 분도 이 SNS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저희 투게더에서 이 SNS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때 얘기했던 법망경 제33경계 허작무의계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요, 나쁜 마음으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겁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서는 되겠는가? 또한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는 듯 노래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듣지 말라. 윷놀이, 바둑, 장기, 투어 등의 놀이를 즐기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기륭이나 운세 등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허망한 일로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하게 그냥 비교와 판단만을 하고 그 판단 속에서 마치 내가 우월한 거인 양 착각에 빠져 또다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만 훨씬 더 강력하고 똘똘 뭉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에 항상 작고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가 거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비교와 판단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해서 이 래퍼들끼리 대결하는데 나온 건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너희도 여기 경쟁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가 뭔데 나의 지금 이 삶,

내 지금 이 모습,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 비교와 판단으로 낮은 것으로 된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권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평가하고 평가 속에 다시 비교해서 혼내기까지 하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겸손이라고 겸양이라고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비심과 자심, 깔로나와 메따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보살은 대비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줘야 되는 그 마음으로 대자심으로 다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부합시키거나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건 정말 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마바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교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경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찰해 그것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법을 설하시는 그 말 속에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즉 우리가 비교와 판단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자를 찾기 위한 허망한 허우적거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됐다 하죠?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 뿐이었다. 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나고 계속 비교, 비교, 비교. 거듭되는 비교의 태어남, 괴로움일 뿐입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나로서 나를 살아가겠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철대오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을 계속 헤매다 보면 절대로 그 법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주신 법을 바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표현하시며 더 이상의 위가 없는 적절하고도 동등한 깨달음이라 말씀하셨죠. 위 없다. 이 이상으로 비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적절하고 동등하다라는 쌈맥과 쌈보디의 이 표현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더 뛰어나구나. 이 깨달음이 훨씬 좋아. 이 선정이 훨씬 큰 거야가 아닌 가장 적절하고 동등한 그래서 모두가 이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 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가문의 사람만이 이것을 배운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닌 누구든지 법에 대한 마음, 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수행을 닦으면 그 끝에 위 없고 적절하고 동등한 깨달음으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론이며 성불론인 겁니다. 특별한 불성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불성종자인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재록에서 수처작주 입처개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 주인으로서 내 삶으로서 하고 있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서 맘대로 해야지 그 뜻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투게더의 이곳에는
법장인 제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로서 여러분을 전할 수 있는 투게더의 참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곳의 주인이 되셔서 투게더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오늘 하루 하나라도 행하신다면 그 삶이 계율로서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렇게 모든 행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삶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영화 속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도 저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감독에게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갑자기 이민을 보내든가 극락 왕생을 시킬 수도 있죠. 다 감독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 속의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냐, 바로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연들을 쌓았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조화로운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집으로서 고정불변의 자신이 아닌 연기적인 자신을 발견한 진화를 갖는다면 완벽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감독이 돼서 대흥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흥행,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탄탄한 스토리와 조화로운 출연진, 완벽한 마무리,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꼭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딱 이런 내용이죠. 탄탄한 스토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조화로운 출연진, 저도 유해진 배우님이 나와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해피엔딩이 아닌 그 역사를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완벽한 마무리가 돼서 그 감독님이 원래 그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었죠. 부인분이 그 훨씬 더 잘 나가다 보니 되게 힘들어하던 감독님이셨는데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이번 영화로 천만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여러 TV에서 나오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보고 그게 참된 난 것 같습니다. 행위와 인연과 진화로서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 감독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태어남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안, 아 이래서 부족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 지금과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은 탓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탓합니까? 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데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어제 덕분에 지금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제의 나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나로 살아가 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행복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일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 지금 그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아, 이 일을 해서 더 불행해지고 싶어. 투게더를 봐서 삶이 더 괴로워지면 좋겠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비교와 판단이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비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인해 극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0: 제24회 고향 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 하면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부따로도 부따 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라우라와 관련된 좀 복잡한 이야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제 지도 교수님한테 했다가 불교판 다빈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를 들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게 좋을까? 아들이 없다는 게 좋을까? 있어도 돼? 그거는 그냥 있는 상황들이 설정값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라우라의 탄생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느냐? 라우라 언제 태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출가 전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썰입니다. 출가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태어났대. 그래서 저희가 장애물이다 이래가지고 라우라라고 지었대. 라우라고 하는 거는 아수라 왕의 이름이고 인도에서는 아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아수라가 이렇게 손으로 가린대. 해나 달을 가린대. 아이씨, 짜증나게. 이러면 일식월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라가 태어났을 때 일식 아니면 월식, 이클립스가 있었어. 그래서 라우라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 설마 아들 이름을 아무리 출가하려고 했다고 장애물이라고 짓겠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제 절묘하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직전에 태어났다. 출가 직전. 그러면 29세에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방설에 지금 현재 그냥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남방설에 따르면.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저때까지 애가 없다고? 부처님은 17세에서 19세에 결혼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어떤 설정이면 가능하죠? 왕실도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도 애가 부족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자가 부족하진 않고 애가 부족하죠. 왜? 자꾸 기릴 같은 걸 잡아요. 기릴을 잡는데 기릴이 임신 주기가 아닌 거야. 29세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출가 직전에 태어난 거예요. 출가 직전에 탄생한 거고, 출가 직후에 태어난 건 뭐냐면 임신은 했는데 임신한 상태 출가했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이 두 가지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응.

아들의 범주를 이제 어디로 놓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년 뒤에 태어났다가 있어요.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 6년 뒤에 태어났다고 성도 때 탄생했다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북전에서는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출가하고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6년 뒤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아님, 유전적으로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6년 입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6년 입태설. 6년 입태설은 뭐냐면 라우라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찾아왔는데 대단한 수행자가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동산에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나라에. 그래서 그 회의 참석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잊었대. 수행자에 대해서. 그리고 6일 동안 딴 일을 보다가 맞다. 내가 그 수행자한테 동산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6일 동안 굶고 있더래. 그런 수행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나. 그래서 그 과보를 6일이 6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그게 6년 입태설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성도 태어났다. 깨달음을 얻을 때 태어났다도 있어요. 그거는 라우라는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난도 그렇습니다. 아난도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아난도. 아난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난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손제자입니다. 아난의 화상은 심력가섭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은 손제자예요. 손제자인데 아난학파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아난이 정통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를 띄어서 부처님 제자로 붙일 수는 없어. 거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손제자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성도 때 태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그 사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때 태어나면 안 돼. 아난이 이때 태어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6년 뒤에 돌아오시잖아. 그러면 아난이 6살에서 7살이 돼야 돼. 그러면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요.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난은 저거는 상징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라우라는 6살에서 7살이었어요.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네,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이었었어. 그래서 6년 입태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었다면 라우라의 나이는 12살 이상이 돼야 돼요. 12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들의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놓을 것이냐. 내 피가 들어가야 아들이냐. 내 가족과 같이 있으면 아들이냐.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꼭 내 피가 아니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꼭 내 피여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양자를 드릴 때 조선시대 때 아니면 농경문화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어. 아니, 우리 형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없어. 그럼 둘째의 장남을 입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입양을 하진 않죠. 그냥 데려와서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농경문화 룰이고 하나는 유목문화 룰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보면 징기스칸 마누라인 보르테가 적에게 잡혀가서 갔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완 플러스 완이 돼 있더라. 이게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것도 내 적에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아들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요. 그게 환향년 같은 거죠. 환향년이 뭐냐면 이렇게 전란 때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 환향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어요. 아마 완 플러스 완이 아닌데도 안 받아줬어. 근데 징기스칸은 받아줘. 그리고 징기스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수용적인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 이런 식의 유목문화적인 흐름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혼을 했는데 여성에게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야. 그렇게 저 재혼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바보 같은 놈 남의 자식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옛날 얘기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는 유목문화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래서 라우라가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아들이 긴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지분이 생각보다 불교 안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면 상당히 훨씬 더 부각돼야 되거든요. 10대 제자인데 라우라가 뭐 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네. 라우라의 주특기는 뭡니까? 밀행제일. 그래, 밀행이 뭔데요? 그렇죠. 보살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세지 보살 느낌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누군지 알아. 지장 보살이 누군지 알아. 문수 보살 알아. 보현 보살 알아. 대세지 보살이 뭐 하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라우라의 나이가 이때라는 것은 정확해요. 이것 때문에 이 육년 임태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라우라가 최초 3위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거든요. 최초 3위예요. 아나는 비구로 출가하고 라우라는 3위로 출가해요. 그리고 라우라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사리불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라우라를 네 제자로 들여라 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균제삼위라는 삼위가 있는데 삼위를 두 명을 동시에 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삼위 제도가 라우라 이전에도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삼위가 있었네. 네. 최초 삼위면 오케이 해버리면 되나. 근데 토를 달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위가 중요한 거는 3위는 어린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은 견습생을 3위라고 얘기해요. 어린 사람이 아니고 출가한 준회원을 3위승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43위도 있고 53위도 있어. 3위인데 사갔어. 3위인데 사갔어. 근데 옛날에는 다 나이 3위예요. 어린 사람을 3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세 미만부터 한 10세 정도까지 아동들을 3위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를 3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 나이에 출가를 한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라우라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침에 배고픈 걸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끼를 먹는데 승단에서 그 당시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게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밥을 먹어요. 한 끼를 먹고 그 나머지는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승단의 기상시간은 6시입니다. 3시 아니고요. 6시입니다. 부처님은 3때를 주무셨고 9시에 주무셔서 인도의 1시간은 지금의 3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주무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래서 9시간이 기본적 수면 시간이에요. 해 뜨면 지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는 중국은 예전에 1시간이 지금 1시간이 예전에 2시간이잖아.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수레니까. 그러니까 9시에 주무셨다고 생각해서 2시간씩 끊으니까 3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해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논문으로 썼었어. 저거 내가 찾았거든, 저 기록을.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나요?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6시에 불도 시도를 했었어요. 6시에 불을. 그랬더니 보살님들이 싫어하더라고. 새벽 예물 6시 어때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6시면 밥 차리기가 힘들대. 오히려. 밥 차리기가 힘들대. 딱 이게 일어나서 밥 차리고 어떻게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3시나 4시면 절에 갔다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다 내가 찾았어. 이거 대당서역계 나온다고. 대당서역계 자은전 이런 데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한 끼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먹으니까 자고 나니까 요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우라가 빽빽거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자꾸 찡찡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니까 찡찡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찡찡찡찡거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죽을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물 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뭇잎으로 긁었을 때 표가 나면 안 된다가 있어. 나뭇잎으로 이 죽을 긁는 거야. 근데 좀 된 죽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표가 났다가 이렇게 덮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순간에. 네, 순간에 싹 붙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정식 부엌이 없어요. 정지라고 하는 건 간이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쌀가루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예,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보면 라우라가 어렸던 게 맞는 거예요. 어리지 않았으면 저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라우라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탱자탱자 합니다. 근데 나는 그랬을, 꼭 부처님 아들이어서라기보다 그랬을 것 같아. 저 나이쯤에 와가지고 하면, 약간 별 생각 없는 거지. 하고 또 저런 나이 때가 에너지가 많거든.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미운 7살. 한참 뭐 문제를 일으킬 때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냐면, 라우라야, 일로 와라. 와가지고, 내가 발을 씻게, 물을 좀 떠와라.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대야에다 물 떠오는데, 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을 씻어봐야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 않아. 물론 지저분한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근데 인도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발을 씻으면 물의 농도가 굉장히 좀 탁할 겁니다. 아,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라우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발 씻은 물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저분해진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 너도 그와 같다. 야, 이거

세다, 세다. 너도 지금 상태가 그래. 너야. 야, 이거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라가 찡찡대는 행동을 고쳤다더라. 뭐 고쳤는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이 나이 때는 잘안 고쳐졌을 것 같거든. 앞에서 잠깐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라우라가 결국 오온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라우라는 안 죽어요. 대표적으로 안 죽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람 안 죽습니다. 16나한이 원래 다안 죽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네 분. 그게 빈두르 존자. 빈두르 압니까? 빈두르 파라타라고 하는 16나한 중에서 신통서열로 어떻게 보면 신통서열을 보면 비구 스님들 신통서열을 보면 목건년이 1위고요. 목건년이 1위고 2위가 주리반트입니다. 주리반트. 소로, 작은 길, 작은 길. 그리고 이제 빈두로가 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위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사위성 대신병과 관련된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빈두로가 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수행자는 다 신통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대에 아주 좋은 나무 바루를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을 쫙 넣고, 기어 올라가지 말고 가져가면 네 거를 시전합니다. 너 줄게. 그때 아무도 여기를 시도하지 못했는데, 빈두로가 이거를 하늘에 떠서 이거를 잡아오죠. 잡아오죠. 그래서 빈두로에 대한 여론이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요. 아, 대단하다. 그런데 외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부다의 제자들은 저런 기술만 배우는 사람이다. 또 이거를 역공을 해요. 역공을. 역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로를 불러요. 네가 신통을 부렸다면서? 그러니까 예. 왜 부렸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불교를 이렇게 조금 저 어떻게 보면 포교하기 위해서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지금 여론이 박살이 났어. 지금 쟤네가 댓글 조작하고 난리 났잖아. 역풍이 불잖아. 그래서 빈두로가 억울하게 당합니다. 빈두로가 참 억울하게 뭐라고 당하냐면 너가 한 행동은 잘못됐다. 내가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신통으로 죽지 말고, 북구로주에 있으면서 죽지 말고, 계속 불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르는 안 죽어요. 빈두르는 안 죽어. 그 죽지 않고 있었던 빈두르가 북구로주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대. 나 이해는 잘안 되는데. 북구로주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동성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건할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우리 남선부주. 북구로주는 사실은 이상세계거든. 천년을 살고 요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복지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북구로주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구로주에 태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왜?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복지가 너무 잘 되면 노력하지 않는데. 예, 그 얘기를 해. 근데 저기서 배고플 일은 없는데, 빈두루가 저쪽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가 봐. 그래서 유진남북도 시대 때 보면 도안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양반 꿈에 나타나서 눈썹이 허옇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나한테 공양을 하면 내가 반드시 감응하겠다. 이렇게. 예. 근데 도안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대. 근데 나중에 그때만 해도 불교 경전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던 시절이에요. 막 번역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빈두르.